0: 노동인권 통번역 단원이 위촉되었습니다.
1: 同时呢，我们协会的会长朱春梅也被推选为共同代表之一。同时呢，部分的协会会员受聘为劳动人权翻译志愿者。协会希望继续为移民在当地社会的定居和沟通贡献自己的一份力量。
0: 또한5월1일부터5월31일까지는전북이주민체불임금해결을위한집중상담및법률지원이진행되었습니다최근3년이내전북지역에서일한이주민과유학생을대상으로상담접수와통번역지원법률연계가이루어졌고요협회역시통번역참여등을통해서작은역할을보탰습니다
1: 在5月16日的时候呢，协会还参加了全罗坚营一带举行的梦想灯会的活动。值此佛诞节来临之际，协会的会员与各国的移民朋友一起参加了志愿者的活动，在和当地居民共同的欢乐时光当中，度过了非常温暖而有意义的欢聚时光。
0: 이어서5월24일에는전북필리핀협회가주최한작은음악회에참여해다양한커뮤니티와교류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음악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소통하는따뜻한자리였습니다
1: 通过这一系列的活动呢，我们可以看到，五月的全北地区不仅持续推进了移民的权益保障，也不断开展了文化交流和社区活动。协会呢，也愿意在这样的过程当中陪伴大家，服务大家。下面呢，我们将把话筒轻轻转向一个大家都绕不开，也逃不过的话题——牙齿健康。
0: 네저희가오늘은조금특별한시간을준비를했습니다우리가건강이야기할때항상뭐혈압이나혈당운동이야기는자주하잖아요치과예약은이상하게도늘오늘의나가아니라다음주에나에게슬쩍미루는숙제처럼느껴질때가있죠정작매일밥먹고말하고웃고놀고사람을만나고뭐이런필요한또치아건강은아프기전까지는자꾸뒤로미루게되는것같습니다
1: 是的很多人呢会觉得我们没事应该可以再忍一忍等有时间的时候我们再去看牙结果呢这些小问题常常会在日历上挂成大问题因此呢也就变成了大的麻烦尤其是生活在我们泉州的外国朋友们可能常常会因为一些语言方面的问题一拖再拖或者呢因为费用的问题也会有所犹豫
0: 그래서오늘은전주지역에서치아건강관리와함께외국인환자진료통번역지원까지이어가고있는유디전주효자치과과의이야기를들어보려고합니다오늘함께해주실분을간단히소개해드리겠습니다유디전주효자치과손효준원장님나오셨습니다원장님안녕하세요
2: 네안녕하세요유디전주효자치과대표원장손효준입니다반갑습니다
1: 欢迎。另外呢，我们今天也请到了现场和外国患者沟通最密切的中文经理车海仙女士，欢迎您。嗯，
3: 大家好，我是负责中文患者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今天也希望通过这个节目陪大家把看牙很紧张这件事慢慢聊成，其实也没那么可怕。
0: 네두분과함께하니까오늘방송이더든든하고풍성할것같습니다오늘은크게세가지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먼저요디전주효자치과가어떤곳인지또어떤마음으로진료를하고있는지들어보고요
1: 是的那接下来呢我们将会一起来聊一聊在我们日常看牙当中所会遇到的一些问题还有我们应该怎么样去管理我们的牙齿健康分享一些不懂的但真正能用得上的牙科常识。最后呢我们也会谈谈外国患者在韩国看牙时常常遇到的一些困难并且呢我们又会给大家提供怎么样的支持。
0: 치과이야기라고하면벌써어깨에힘이들어가는분들도계실텐데요오늘은최대한쉽고편안하게아이거내이야기네하는마음으로함께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그럼먼저병원이야기부터시작해보겠습니다
1: 院长，那首先呢，想先请您为大家来介绍一下，我们优地泉州孝子牙科是一家怎么样的牙科医院，也让听众们先认识一下，我们今天究竟走进了一家什么样的牙科医院。
2: 네저희유디전주효자치과는전주시효자동신시가지에위치하고있고요2015년에개원한이후지금까지전주시민과전북지역주민들의치아건강을위해진료해오고있습니다저희가중요하게생각하는건단순히아픈부분만치료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환자분의치아상태를장기적으로함께관리하는치아주치의역할입니다치료후에도앞으로어떤관리가필요한지언제다시점검을받으면좋은지까지함께설명드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0: 치아조진이라는말이참인상적입니다사실많은분들이치과를급할때만뛰어가는정도로생각하시는데원장님말씀은좀다르네요
2: 맞습니다치아는문제가생긴뒤에치료하는것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건문제가커지기전에관리하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는진료실안에서끝나는치료보다진료실밖에서이어지는관리의시간을더중요하게보려고합니다
1: 这句话呢也很能让大家来产生共鸣啊。对患者来说最难受的往往就是那种去医院也有负担不去医院呢又不是很安心的模糊时刻牙稍微有一点点不舒服的时候心里就已经开始打怵了
2: 네실제로진료가없는날에도환자분들이메신저나전화로이약을먹고있는데저스케일링해도될까요어제갑자기이가시렸는데오늘은괜찮아졌어요그래도병원에가야될까요이런문의를주시는경우가많습니다그럴때단순히치과오세요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금바로오셔야되는상황인지조금더지켜보셔도되는상황인지어떤증상이생기면바로내원하셔야하는지생활속언어로설명드리려고합니다
0: 이게뭔가환자입장에서는정말그차이잖아요괜히병원가는것도부담스럽고안가자니더불안하고그애매한순간이되게많은것같아요
2: 네맞습니다그런순간에이제환자분들에게방향을잡아드리는것도치아주치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1: 是的我听说啊我们医院还有一个特别让人放心的地方就是我们父子俩同时上阵啊一位呢是科技派还有一位呢是我们的经验派听起来就非常的让人安心
2: 네아버지와제가함께진료를보고있습니다아버지는오랜임상경험과노하우가강점이시고저는디지털엑스레이나 3D 스캐너같은최신장비와시스템을적극활용하는데익숙합니다그래서임플란트나비교적큰치료를계획하실때는경험과데이터두방향을함께보면서보다균형있게설명드리려고합니다
0: 아그러니까뭐뭔가뭐한쪽은경험의깊이또한쪽은최신시스템의정밀함이네요환자입장에서는두번생각해주는치과처럼느껴질수도있겠습니다
2: 네실제로그렇게말씀해주시는분들도계십니다두명의원장님이함께보고설명해주니더안심된다고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1: 是的的确如此我们牙科治疗呢一旦开始往往既需要时间又需要费用同时呢还需要很强大的心理准备啊患者最在意的其实还是自己的治疗有没有被认真的对待有没有被仔细的分析
2: 네결국환자분이이해하고납득하시는치료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병원의진료철학만들어도왜환자분들이신뢰를보내는지알것같아요그럼자연스럽게오늘방송의또다른핵심주제로넘어가보겠습니다외국인환자진료는어떻게시작하게되셨는지여쭤볼게요
1: 是的我们在这里呢还想请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泉州地区呢有很多的外国邻居还有很多的多文化家庭那您是通过什么样的契机来开始正式拓展外国患者的一个诊疗服务呢
2: 네전북특히전주에는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네팔여러나라에서오신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치과에 가고 싶어도 언어 문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도에 전북지역 한중우호동맹협회, 베트남인협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의료봉사와 진료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처음부터 교무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점점 넓혀 오신 거군요.
2: 네, 처음에는 베트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중국과 다른 국적 환자분들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1: 很多人觉得其实看牙表面上很简单，可能就是，哎，我牙不舒服，然后张嘴，躺下，听声音。 但是呢，其实，在实际的现场当中，外国患者在诊疗过程当中还是会有很多的不同的。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觉得外国患者和韩国患者他们期间最大的不同是什么呢？
2: 가장 큰 차이는 설명 방식과 불안 해소 과정입니다. 치과 용어는 한국인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 환자분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 같은 내용도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됩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나 본인 부담 방식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최종 비용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0: 그렇죠. 아픈 것도 걱정인데 설명이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면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설명 과정과 환자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역 매니저님들께도 함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의 범위는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哎，是的，但是我觉得我们作为外国的患者，他们最想要了解的问题还是在外国的患者，他们到达医院之后，具体的一个就医流程是什么样的呢？
2: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접수하고 나서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드리고 통역 매니저분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의사항이나 다음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생활 관리 방법까지 다시 확인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진료 전부터 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치과는 특히 왜 아픈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1: 哎，是的，这一点真的非常重要啊。那说到底呢，我们好的治疗其实不仅仅是要求技术过硬，那更多呢还需要建立在理解和沟通的基础上。
2: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이 받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지, 또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那么我们还想要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现在在牙科的门诊里面，患者最常接受的一些治疗项目有哪些呢？
2: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중이 높은 편이고 젊은 층과 외국인 환자분들은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교정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0: 임플란트는 이제 정말 흔한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들어보면 여전히 큰 치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하나 심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의 턱뼈 상태, 잇몸 상태, 씹는 힘, 전신 질환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정교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사와 환자분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1: 我们院长刚才说到了啊，年轻人呢，可能更多的会做一些 蛀牙的治疗，还有洗牙或者是牙齿矫正的咨询。那这背后是有什么样的原因呢？
2: 생활 패턴과 관심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충치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정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 외국인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진료로 시작하시다가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우리 병원에 신뢰가 생기면 교정치료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다가 결국 늦게 오시잖아요. 치과는 유독 내일의 내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환자분들 많이들 그러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아는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치는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길 때까지 미루면 신경치료, 크라운,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是的，这一点呢，我也是深表赞同啊。我个人也是非常害怕一些牙科相关的治疗，所以很多时候我都会觉得忍一忍可能就好了。但是其实我越忍呢，到最后越拖，会变成更大的问题。
2: 아, 맞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안 나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2: 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플 때만 가는 치과보다 1년에 한두 번 점검받는 치과를 생활 속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是的，很多听众可能也会有这样的一个想法和观点啊，就是如果我不疼的话，我为什么一定要去看牙呢？其实我觉得这个问题也非常的常见啊，很多人就会觉得我牙一定要疼的忍不了的程度的时候，我才想起来要去牙科医院。
2: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안 아플 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시간도 덜 들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0: 결국 치과도 건강검진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
2: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1: 好的，那接下来呢，让我们先来听一首歌的时间。在一首歌过后呢，我们会进入到大家最感兴趣的一个部分，因为呢，也是和实践紧密相关的部分。我们平时到底应该怎么做，才能真正的健健康康的管理好牙齿呢？
0: 对，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아 관리의 기본 세 가지, 정리해 주신다면서는요?
1: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는 하루 세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석 제거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很多人可能会觉得，我平时只要认真刷牙就足够了。但是刚才听到院长的介绍，说来惭愧啊，我去年买的牙线现在还安安静静的躺在抽屉里面。但是呢，院长还是把牙线放在了一个非常基本的一个管理项目当中。
1: 네, 치실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 염증은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양치도 무조건 세게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양치질 할때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가볍게 밀착하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2: 刚才啊，院长其实说了一句话，我觉得印象特别深刻啊，也非常的实用，就是刷牙的时候，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这句话呢，也值得大家和我一起拿个小本子记下来啊，就是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也想问一下院长关于一个儿童牙齿管理的问题。其实我常常听身边的人会说啊，就是孩子的乳牙总会掉的，所以乳牙就可以不用管理，是这样吗？
1: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너무 일찍 손상되거나 빠지면 영구치 배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0: 그럼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직접 양치를 도와주셔야 되고, 아이가 혼자 닦을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자기 전에는 한번더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 예, 就是说，即使孩子说我已经刷过了，家长呢还是需要再多伸一次手，再帮孩子多刷几下，这样的话呢才能够放心收工。尤其是呢，要在孩子吃完零食之后进行刷牙漱口，还有睡前啊也一定要进行非常仔细的清洁工作，还有定期检查。刚才我们院长说的都是非常重要的。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식 먹고 나서 양치나 물로 헹구는 습관,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는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0: 그러군요. 그럼 이번에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됐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 임플란트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에 복용 중인 약물,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입니다. 요즘은 연세가 있어도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준비를 거치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啊，虽然说到种植牙齿，我个人心里还是非常的打怵的。但是如果真的需要到种植牙齿这一步的时候，就是出现哪些情况的时候，我们就觉得，哎，必须这个牙齿要种植了呢？
1: 틀니가 자꾸 빠져서 식사가 불편한 경우,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 한쪽으로만 씹게 돼서 턱 관절까지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실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바꾸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0: 네, 무조건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활에 맞게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직 치료 전인데도 지갑이 먼저 긴장한다고 느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치과 치료는 재료, 장비, 시간, 인력, 모든 게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더큰 불안은 얼마나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 각 옵션의 장단점, 예상 비용 범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더큰 치료가 필요해지면 결국 비용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哎，说到底啊，还是要尽早的去把这些小问题给解决掉。也就是说呢，我们越早的去接受治疗，我们就可以越轻松，同时呢，花费也越少，所需要的时间也就会逐渐的减少。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기 치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치나 스케일링에 대해 우회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啊，那院长呢？我们还有很多朋友啊，想再问您一个问题。如果说呢，我们这时候突然牙痛，但是一时间可能比较晚了，或者是我马上会有事情，不能立刻去医院的情况下，我们当下可以采取什么样的应急措施呢？
1: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쪽으로 일부러 세게 씹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행동은 통증과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 액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생긴 통증이라면 치실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0: 이거 진짜 기억해 두면 좋을 생활 정보네요. 아플수록 뭔가 더 세게 해야 할것 같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양치질에 대한 오해도 참

0: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치질로는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啊，也就是说，并不是刷牙的时候越用力越好，而是要掌握一些小小的技巧和方法的。我过去一直都是拼体力在刷牙，所以说呢，今天听到我们院长的一番解释，也是醍醐灌顶啊。那现在真的应该好好的来想一想方法了。另外呢，关于洗牙，其实我也是在原来可能会有一些听到的误解，就是说洗牙会让牙齿变弱，有这样的说法吗？
0: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지 치아 자체를 깎아내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치아의 치석이 오랫동안 많이 붙어 있던 분들은 스케일링 후 그동안 치석이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스케일링해서 치아가 상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치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상태를 드러내고 정리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那么院长，你能不能给我们的听众朋友再介绍一些基本常识，让大家能够在洗牙之前了解到，可能会更加安心一点的知识，跟我们分享一下好吗？
0: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끼어 있으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가 조금 날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은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관리를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한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 검진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아, 很多人现在会在洗牙之后啊，觉得我现在牙齿很干净了，应该暂时没什么问题了。但是实际上，就在洗牙之后，后续的管理反而是更加重要的，是吗？
0: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뒤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더 꾸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밀었다가 한 번에 많이 제거한 경우라면 다음 점검을 너무 늦추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2: 결국 스케일링은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군요.
0: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好的，非常感谢院长啊！通过这样的一个时间，来让我们了解到了很多牙齿健康和治疗方面的内容。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再用一首轻松的歌曲，让我们从诊疗椅旁边，然后转到是我身边的这位车海鲜经理身上。我们稍后呢，会对我们的车经理进行访谈。
2: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눈빛에도 보이게.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혜선 매니저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大家好，我是在邮递泉州孝子雅科负责中文患者相关服务的车海鲜。 我的工作范围包括中文口译、预约、治疗过程说明以及治疗后的注意事项说明。我希望能在中国患者中进入雅科体系的同时，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也尽量不让大家被一连串陌生的专业词语先吓一跳。
3: 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哎，这是多么温暖且有力量的话语啊！听起来就让大家觉得非常的安心啊。那么。
2: 中国患者通常会接受一些什么样的治疗？他们对韩国牙科又会留下哪些比较深刻的印象呢？中国患者对种植牙、牙齿矫正、美白、瓷器面等偏重美观效果的治疗通常会更感兴趣一些。也有不少人是听说在韩国做矫正会自然又精细，通过朋友介绍过来的。介绍时。 咨询时，大家经常会问治疗要多久，会不会很影响日常生活，脸型会不会有很大变化呢？这时候如果院长拿出牙齿模型或照片，一步一步的解释，他们就会更容易理解。原来我的牙齿也会经历这样的变化过程，心里也会安定很多。另外呢，很多中国患者也会觉得韩国牙科的一个优点是咨询比较充分，预约系统也会很完善。
1: 맞아요. 중국 환자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도 함께 갖고 오시는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사례도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让我印象很深的是一位中国留学生，他因为牙齿严重疼痛的，到晚上都睡不好。 后来作为急诊来到牙科的时候，检查后发现因为拖的时间太久。 最近已经到了需要做种植牙的程度，他一开始感觉非常不安，一直担心在韩国接受这种手术真的可以吗？于是我跟着院长的说明，再用中文慢慢跟他解释为什么发展成现在这个状态，接下来要经历哪些步骤，费用大概多少，时间需要多少。他最后决定了接受治疗，等种植稳定之后。 他笑着跟我说：“原来在牙科看牙，也可以没有那么的可怕。”后来呢，他又介绍了五位朋友一起来看牙，这让我感到非常感动。一个人的安心真的会慢慢变成更多人的信任。
3: 哎，是的，我们一个患者的安心，最后延伸到他身边的其他患者的信任，这也是一个非常有成就感的事情啊。那我还想问一下，我们的车经理，那在您做这份工作的时候，您最大的感受是什么？在什么时候会比较有成就感？那什么时候又会觉得比较辛苦呢？
2: 我最常感觉到的是信任一点点积累起来的过程。患者第一次来医院的时候，表情通常。 表情通常很紧张，提前问一些问的时候也会很小心，连笑都感觉非常客气的那种感觉。可一旦他们进行了几次治疗之后，他们就会开始说今天有点不舒服，所以我过来了。上次解释的内容我还记得，我朋友也想来这里看一看。那种时候我很清楚的感觉到，他们已经开始信任我了，也开始信任这个牙科了。 最辛苦的时候还是患者拖得太晚来的时候，明明如果能早一点来，也许简单处理更可以快一点，但一拖再拖，必须到拔牙的程度或者需要大手术，心里总是觉得可惜。不过即使是在这种情况下，只要我们一起把心态稳下来，一步一步解释清楚。 最后，很多患者还是对我们说：“我相信你们，愿意交给你们。”那种时候，我会觉得非常有意义的。
1: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또 유디 전주 효자 치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2: 네, 如果可以的话呢，我很希望继续做下去，到现在为止积累下的经验已经不是只是翻译的本身，而是让我更清楚的知道中国患者通常会在哪些地方感觉困难，哪些内容需要先讲清楚，他们才真正的安心，然后以后有机会，我也很希望能和医院一起面向中国社群做一些牙齿健康讲座或者线上直播咨询，比如可以用中文分享在韩国看牙前最好知道的几件事情，开始做牙齿矫正前需要了解什么，保险和非保险项目的基本概念等内容，那样的话牙科对大家来说也许会变成一个更近一点，更愿意开口提问的地方。
3: 哇，这个设想真的是非常值得期待啊！我也希望在我走进牙科医院的时候，我不是害怕，而是我觉得多了一份安心。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听到员工有这样的计划的时候，您心中是什么样的感受呢？
4: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료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분들이 커뮤니티와 연결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중국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很多韩国生活的中国朋友们常常会因为怕听不懂说明，觉得过程太麻烦，而一直忍着不去看牙，但牙齿问题越往后拖，往往只会变得更复杂、更疼，也会更贵。所以呢，只要觉得哪点有一点不舒服，或者不对劲，都不要一个人闷着，和牙齿较劲，先去咨询一下再说。我真的很想告诉大家，现场是有人可以帮助翻译，可以帮助沟通，所以大家不要太害怕。
3: 好，谢谢赤经理给我们今天进行的这样一场非常真诚的分享。那同时呢，也给我们分享了很多很温暖的故事，相信呢也会给我们的中国听众朋友们带来实际的帮助。
1: 오늘 이야기 전체를 쭉 듣다 보니까 치과 진료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치료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가 이해하고 안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그 외국인 진료를 포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4: 저는 환자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치료가 되어야 환자분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전, 치료 중, 그 다음에 치료 후를 통틀어 왜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통역 매니저님들이 그 사이를 잘 이어주고 계십니다.
3: 今天我们整场节目最核心的词儿好像就是沟通了。 那我相信对我们正在收听节目的朋友来说也非常的有共鸣。那我们的节目呢也逐渐接近尾声。接下来我们想请我们的院长还有我们的车经理两位分别给我们的听众朋友们留下一句话，可以吗？先请院长。
4: 치아는 한번 잃으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치과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치과를 환자분들 삶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한번 점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까운 치과든 어디든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很多朋友在韩国生活时，即使身体已经不舒服了，也会因为害怕听说明，觉得麻烦，而一直忍着。但牙齿问题放着不管，只是会越来越难，越来越贵，也会越来越疼的。所以只要感觉到哪里不对，请不要有负担，也不要等着牙齿先替你发炎，一定要先从咨询开始。
3: 哎，我们今天呢和优地泉州校牙科的孙孝俊代表院长以及担任中国翻译的车海坚老师一起，和我们聊了牙齿健康的重要性，也聊了为外国人和多文化邻里提供诊疗支持的现场故事。那语言和文化可以是不同的，但是我相信啊，疼痛肯定是一样的。 微笑呢所带来的珍贵感受也是相同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呢，我们能真正的成为大家开启关心自己的牙齿、关心家人的牙齿这样的一个小小的契机。
1: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 좀 아쉽잖아요. 자,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그 정기 검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4: 이게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오셔서 정기검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양치 잘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4: 아,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치석은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1: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4: 치과를 겁주는 장소처럼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치과에 그 윙 들어가는 기계 소리나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치과를 오는 것보다 가벼운 검진부터 편하게 치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플란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4: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알아오시면 좋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예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2: 他们最常问的是有没有翻译，费用大概多少。另外，也有不少人会担心第一次会不会很陌生，能不能真正听懂说明。
1: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봤을 때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을 미루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치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빼고는 분들도 있잖아요.
4: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사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만으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은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1: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2: 네. 只要出现症状就不要拖太久，先去咨询一下会更好一点。
1: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에게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은요?
4: 오늘 밤은 자기 전에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不要觉得只刷牙就够了，也可以从今晚开始把牙线或者是牙间刷一起用起来。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관련 대학교에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是的，最后呢，我们再向大家提供一个非常实用的信息啊。目前呢，面向在韩居住的中国留学生，相关高校呢正在提供免费的心理咨询服务。
1: 만약 여러분이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공대학교 등에서 재학 중이라면 휴학도 상관없습니다. 각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중국어 1대1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3: 是的，如果您在全北大学、幼师大学、群山大学、元光大学等学校就读的话呢，都可以通过各校的咨询中心来预约1:1的中文心理咨询服务。
1: 상담 내용에는 연애, 뭐 인간관계, 우울과 불안, 문화 적응 등 우리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진행합니다.
3: 是的，我们的咨询内容呢，包括恋爱、人际关系，还有我们心中的一些抑郁和焦虑，还有一些文化适应等留学生常见的心理问题啊。所有的这些咨询呢，我们都会由专业的咨询师为大家进行。
1: 동시에 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밀 보존 원칙에 따라 보호되면 교수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呢在咨询的过程当中，我们也会全程的为大家进行保密，那不会转达给您的教授或者周围身边的人，这一点呢，大家可以放心使用。
1: 유학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외로움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적 도움을 구해보세요.
3: 留学生活当中，如果你也感到有压力，或者呢感觉孤独，或者呢在我们的情绪上遇到一些小小的坎儿过不去的时候，请不要一个人硬撑，可以尝试寻求我们专业的帮助。
1: 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면 예약은 본인 소속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是的，我们的服务呢是完全的免费的，预约呢可以通过本人所属大学的咨询中心进行了解和咨询。
1: 오늘은 유지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 원장님 그리고 중국 담당 차혜선 매니저님과 함께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치과 진료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이해와 설명 그리고 안심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3: 今天的节目里呢，我们不仅聊到了牙齿的健康，也聊到了在韩国看牙齿，很多外国朋友和多文化家庭真实会遇到的一些困难和我们能给大家提供的帮助。 其实啊，无论是语言还是文化有什么不同，我们对于疼痛的感知是一样的。同时呢，我们对于微笑的珍贵也是一样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大家可以从我们今天的节目出发，重新关心起自己的牙齿健康，也勇敢地迈出咨询的第一步。
1: 치아는 아프고 나서야 차는 굿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지켜야 하는 건강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是的，如果听完今天的节目，您可以下定决心，我今天一定要好好刷一次牙，或者呢，我在接下来有空的时间，我要预约一次全面的牙科检查。那我觉得今天的节目就非常的有意义了。
1: 함께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 也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和支持.
1: 한중 통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这里是韩中同心广播，愿大家都拥有健康的牙齿、安心的生活，还有灿烂的笑容。我们下期节目再见.
1: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급소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유튜브 방송하실 때는 들으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5월이 장미의 계절이었다면은 6월은 축구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6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7월 19일까지 한 달 이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세계 축제가 열리는 거죠. 모두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3개국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국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A조에 속해서 예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경기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전은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체코와 경기를 하고요. 2차전은 6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북현대 소속으로 송범금 골키퍼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돼서 국기 선양을 하게 되는데요. 화이팅 송범금, 그 다음에 화이팅 김진규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리틀 야구팀의 소식, 우승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기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천 한국 유소년 야구 대회에서 우승, 그리고 양구 전국 국토 정중앙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한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주역들 입상자 두 명의 선수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네,
1: 유니폼을 입는데 아주 산뜻하네요. 특히 어머님의 유니폼을 입으니까 더 멋있게 보이시는데요.
3: 감사합니다.
1: 그 야구 유니폼 읽어보셨어요? 입어보셨어요?
3: 그냥 그...
1: 처음 입어보시는 거예요?
3: 네, 처음 입어보세요, 사실.
1: 사이즈가 크시니까 어린이 것이 아니라 코치님들 거 입으신 거 아니에요?
3: 아니, 아이들 겁니다.
1: 아, 그래요? 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 체격이 좋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서천야구대회 우수선수상을 받은 한도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의젓합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4: 네.
1: 아빠하고 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완주 유소년 야구단에서 뛰고 있는 4학년 한도윤입니다. 네. 포지션은 1루수를 맡고 있고 팀을 위해 항상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수비할 때 빠르게 움직이면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우수 선수상 상을 받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제 이름이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네. 기분도 너무 좋았고 감독님, 부모님, 팀원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어요.
1: 네네. 네.
4: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네. 그 앞에 최 우수 선수상 받은 그 손에 글러브처럼 생긴 것이 그 트로피예요?
4: 네.
1: 본인 트로피.
4: 네.
1: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우승 메달 목에 차고 있는 거.
4: 네.
1: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에다 카메라 앞에다. 네. 우승 트로피, 우승 메달, 그다음에 개인의 우수 선수상 받은 트로피군요. 네. 그 옆에 또 큰 것은 우승 트로피인가요? 그 앞에 아버님 앞에 있는 거.
2: 네, 우승 트로피입니다. 네.
1: 예. 그렇구나. 예, 멋지네요. 네, 좋습니다.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고 싶어요.
4: 처음에는 아빠랑 집 앞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네. 야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1: 네.
4: 공 던지고 받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네. 점점 야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4: 직접 야구를 해보니까 네. 더 재미있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스리 넘치는 주루 플레이를 가장 자신 있습니다.
1: 네.
4: 줄로 하면 다음 베이스들 노리려고 항상 집중하고 있고
1: 네.
4: 상대의 빈틈을 빠르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1: 네.
4: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줄루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 그 주루 플레이를 잘하려면은 상대 투수의 투구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4: 네.
1: 아, 그래. 그런 또 센스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4: 저는 같이 나와 있는 하준이랑 가장 친합니다. 연습도 같이 하고 힘든 훈련 때 서로 응원도 많이 해줍니다.
1: 네.
4: 경기할 때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옆에 있는 하준이는 유격수도 보고 투수도 보잖아요.
4: 네.
1: 우리 도윤이는 이루수를 보잖아요.
4: 네.
1: 피스톤 플레이. 유격수와 이루수가 아주 엄마 아빠 부부가처럼 아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러죠?
4: 네. 네.
1: 알겠어요. 나중에 내가 또 하준이한테 물어볼게요.
4: 네.
1: 좋아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4: 네.
1: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할래요? 어려울 때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4: 실수에도 빨리 있고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야구는 한 번의 실수보다 다음 플레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1: 네.
4: 또 팀원들이 같이 응원해주면 힘이 많이 나고 자신감도 다시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실수는 다음에 또 번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얘기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면
4: 저는 LG 트윈스의 신민재 선수를 좋아합니다.
1: 네.
4: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네.
4: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1: 아, 네.
4: 특히 수비랑 주루 플레이를 볼 때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담고 싶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계시고 이제 코치님이 계시는데
4: 네.
1: 감독님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있겠죠. 무슨 경기 내용이나 또는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4: 감독님께서 끝까지 자신 있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1: 네.
4: 실수에도 주눅들지 말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라고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1: 알겠습니다. 자신을 가져라.
4: 네.
1: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4: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멋진 야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또.
4: 실력도 중요하지만 예의 바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 야구 말고 공부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반장이나 뭐 대의원 같은 건 안 하나요?
4: 3학년 때 했어요.
1: 뭘 했어요?
4: 담임장이라고.
1: 그게 뭐예요?
4: 그냥 3학년 중에 반장.
1: 3학년 자기 반의 반장.
4: 네.
1: 아, 학급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요?
4: 3학년 때요? 아홉 네, 네. 명이요.
1: 아홉 명이 반장. 그리고 반장이에요. 아니 어쩐지 말을 또릿또릿하게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야구도 잘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복귀해 가서
4: 네,
1: 물 한 잔 마시고 여유가 만만해요. 자, 이번에는 양구 대비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양하준 선수를 만나봅니다. 하준이 잘 있었어요? 그동안?
4: 네.
1: 네, 좋아요.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왔죠?
4: 네.
1: 네, 좋아요. 엄마하고 자주 다니세요?
4: 네.
1: 어디를 많이 가세요? 백화점, 뭐 마트, 뭐 이런 데 다니나요?
5: 야구장.
1: 아, 야구장. 네. 야구장 다 기본이고요. 좋습니다. 자, MVP 축하합니다. 상을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6: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기뻤어요.
1: 네.
6: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는데 엄청 뿌듯했고 함께해준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고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1: 네.
6: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 MVP 상이 앞에 금색으로 된 거.
6: 네.
1: 그 MVP 트로피군요.
6: 네.
1: 그다음 목에 있는 것은 이제 우승 목걸.
6: 네.
1: 한번 보여드리고 카메라 때다 보여. 좋아. 지금 그 우승 몇 번째 하는 거예요?
6: 우승이 저 있을 때 다섯 번째.
1: 아니 그러니까 이번 4학년인데 벌써 우승을 다섯 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앞으로 5학년, 6학년 하면 그 팀은 뭐 아주 박물관 차려야 되겠네. 아이고 좋아요. 뭐 아니 트로피 한번 잡아보세요. 어머니 한번 주세요. 자 한번 딱 들고. 네, 카메라 앞에 딱 한번 우승, 좋아요. 좋은 추억 남기세요. 좋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대회의 그 최고의 플레이는, 어떨까요?
6: 제가 유격수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중견수인 능찬이 형이 타구를 처리해서 저에게 공을 던져줬고, 그 공을 잘 잡아서 2루에서 3루로 뛰는 주자를 아웃시켰어요.
1: 네.
6: 시합 전 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실전 경기에서 그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유격수 자리인데
6: 네.
1: 중견수의 형이 이제 에러를 범하니까 그 볼을 잡아가지고 2루 주자가 3루로 뛰니까 3루로 던져서 3루수가 태그아웃 시키는 그런 장면.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게 맞죠?
6: 네.
1: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정말 이거 넥스트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에러 범한 것을 바로 위기에서 찬스로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는 거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야구를 왜 하게 됐어요? 하준이는?
6: 원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1학년 때 엄마가 야구를 해보자고 하셔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반으로 했는데 점점 야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선수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네, 이제 선수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6: 네.
1: 네. 네. 어때요? 선수로서 본인이 한번 미래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선수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봤나요?
6: 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비, 주류, 타격이 있는데 어느 분야가 제일 잘하는 분야예요?
6: 가장 자신 있는 건 수비고 주류 플레이도 언제든지 자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타격?
6: 타격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코치님이 타격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코치님이.
6: 네.
1: 네. 이제 감독님은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6: 네.
1: 네, 알겠습니다. 투수도 한다고 그랬죠? 누가 네. 하준이도 하고 우리 저 도윤이도 하나요? 투수를? 투수는 안 하고.
4: 가끔씩이요.
1: 가끔씩. 그러면 지금 하준이는 투수도 하고.
6: 네.
1: 네. 유격수도 하고.
6: 네.
1: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자, 팀 분위기 어때요? 우승도 막 벌써 두 번이나 했는데 올해.
6: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1: 네.
6: 형들이나 친구들과 서로 격려해주면서 매일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6: 그래서인지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들 하잖아요.
6: 네.
1: 어때요? 어느 부분이 힘들어요?
6: 평소에 잘하던 플레이가 안 될 때나 새로운 것을 배워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야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겠죠?
6: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야구의 매력에 더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6: 매번 다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제 판단에 판단한 제가 판단한 플레이가 맞아떨어질 때 큰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더 신나고 재밌게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벌써 야구 맛을 아네요.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자, 이 어머니나 아빠가 시합장에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6: 네.
1: 거의 엄마든 아빠들 둘 중에 한 번은 매번 오시죠? 야구장에. 시합 있을 때.
6: 매번은 아니고 자주 오긴 합니다.
1: 그때 어때요? 엄마나 아빠가 오면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6: 부모님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야구를 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6: 그래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야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6: 지금까지 보령시 팀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순창대회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보령시 팀을 이겼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 아, 드디어 강팀을 꺾었다 이거죠?
6: 네. 네.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아주 자기 표현을 정확히 했어요. 이제 보령시 팀 만나면은 뭐 자신 있겠네.
6: 네.
1: 네, 좋아요. 아마 그 팀하고도 또 올해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재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6: 네. 네.
1: 앞으로 꼭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6: 메이저리그도 도전해보고 싶지만, 네. 저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유격수가 되고 싶어요.
1: 네.
6: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유격수가 될 수 있도록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학년 어린이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해본 게 처음이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선수. 자,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들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6분이 지났는데 20분.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2: 그럼 네.
1: 인터뷰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2: 네네.
1: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똑똑한 남성 어린이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만족을 느끼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그 아버님이 이제 그 흐름만의 동네 야구 사회인 야구로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예.
1: 그런데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2: 처음에 저도 이제 이루수였습니다. 저도.
1: 아, 그러셨구나.
2: 예.
1: 네. 처음 시작했을 때 도윤이가 처음 네.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2: 처음에 이제 축구를 하다가요. 축구가 이제 축구 팀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회인역을 하고 있으니까 캐치볼을 하다가 이제 집 근처에 훈련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 알겠습니다. 재능이 있어 보인가요?
2: 제가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제 아들은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1: 아니요. 근데 야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보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 네. 재능 충분히 있고요. 네. 옆에 있는 하준이 친구도 두 분 다 재능이 있습니다.
1: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흐뭇해가지고 있는 거 봐요. 야, 아무튼 4학년답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 야구를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로서 지금 가는 과정을 밟고 있겠네요.
2: 네.
1: 어때요?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님.
2: 이게 초등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선수 되기 전에 이제 이제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2: 야구 선수라는 길이 이제 항상 즐겁고 이제 재밌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1: 네.
2: 근데 이제 초등학교 시작할 때부터 좀 지치지 않고 재밌게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학교 운동하고 이제 수업하고 병행하잖아요.
2: 네네네.
1: 아빠 입장으로서 네. 학창시절을 겪어봤잖아요.
2: 네.
1: 어때요? 그걸 두 가지 하기에 잘 소화를 해나나 해야 하고 있나요?
2: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적인 문제가 걸리긴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운동 시간이 있고 공부 시간이 있어서 최대한 잘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네.
2: 이게 수업이나 운동은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어린 시절이지만은 체력 관리.
2: 네.
1: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
2: 가장 좋은 건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육류나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식단을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슬럼프 왔을 때 정신적인 부분이란 것은 보다는 배려. 좀 기다려주는 거. 너무 다그치지 않고요. 그런 쪽으로 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 알겠습니다. 이제 대배 우승팀을 하면서 최우수 선수상 또는 MVP상 이런 상을 받으면 부모님으로서는 어떻게 아 내가 운동 참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을 느끼시나요?
2: 아 뿌듯하죠. 근데 제일 좋았을 때는 이제 개인상 받을 때도 분명 좋았지만 저희 4학년 친구들이 이제 우승했을 때가 저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1: 네,
2: 이제 그 이제 팀이 우승한 다음에 이제 개인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팀이 우승을 해서 이제 개인상 받은 도윤이가 그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죠 이제
1: 아들이. 멋있게 보일 때가
2: 있다. 아, 그렇죠.
1: 항상 네.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2: 그러니까 의젓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예, 예.
1: 아,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의젓해요.
2: 네.
1: 4학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의젓해서, 운동도 잘하고 자기 책임감 갖는 그런 것들이 의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어떤 선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2: 우선 요즘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야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이게 알겠습니다.
2: 같은 팀원 말고도 감독님, 다른 부모님들도 배려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하준 선수의 어머님, 이혜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하준이가 야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3: 하준이가 우연치 않게 그 조카들과 장난감 캐치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능을 발견한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한 달 정도를 제가 막 권유를 해서 이제 야구 체험을 시켜서 이제 했었어요.
1: 네.
3: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단 유니폼 입은 모습이 너무 엄청 귀여웠고,
1: 그렇죠.
3: 예, 또 1학년 막내로 입단해서 또 팀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도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1: 알겠습니다. MVP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3: 네.
1: 기분이 어땠었는가요?
3: 아, 묵묵히 그 노력의 시간을 지켜본 부모로서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하준이가 그동안 얼만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 야구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어머님께서 보니까 키도 크시고 그 배구 선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3: 아,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했었어요.
1: 하셨군요. 네. 네네. 어쩐지 그 이 체격이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게 키나 또는 이게 어깨 넓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건 일반 여성이 아니구나. 체격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운동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아들을 봤을 때 어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요?
3: 제가 재능을 발견해줘서
6: 이 아이가
1: 네. 태권도도 하고
3: 물론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시켜봤는데 네 아주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3: 사준이가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고 힘들었을 때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준이가 지금 야구 선수가 꿈이기 때문에 이제 동료들을 좀 따뜻하게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야구 선수로서 필요한 그런 멋있는 야구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야구를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네네. 또 부상이 당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큰 부상 없었죠?
3: 큰 부상이 없이 잘 해왔는데 요즘 이제 급성장기라서 좀 무릎이 아프고 뭐 발바닥이 아프고 약간 이런 정도? 네. 잘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뭐, 저, 어머님이 선수 출신이라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야구에 대한 얘기, 우리 자라나는 두 선수의 그 꿈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또 관리하는 부모님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성적 거두시면은 또 초청할게요. 저희들이. 예, 나오셔서 또 인터뷰도 해 주시고, 저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자랑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2주 동안 또못 뵀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항상 방정 있는 목소리, 네, 좋습니다.
1: 예,
0: 자,
1: 고맙습니다.
0: 첫 소식으로 전국 소년 체육대회 성적이 괜찮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북체육의 미래 주역인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부산 광역시 일원에서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6개 등총 67개의 값진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선수와 임원 등약 1290명이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출전해 정정당당 승부를 펼치고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당초 전력 분석 결과 전체적인 전력이 다소 약세일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전체 획득 메달 수가 전년도 대비 8개를 더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선수단의 성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먼저 기록 종목입니다. 수영과 롤러, 체조, 양궁 등에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경기력을 선보였고, 체급 종목인 태권도와 씨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또 유도 종목에 출전한 인호초등학교의 이승우 선수는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롤러에서는 중등부 여자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전주 남중의 농구, 전주 근영중 배구, 전북 체중의 여자 축구, 정읍 소초 핸드볼 등의 단체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습니다. 소년 체전 기간 저희 전북체육회는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를 파견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저희 직원들 또한 체육 현장에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전북체육회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면서 체육회가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 그리고 선수 트레이너를 현장에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걸 좀더 강화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전문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0: 네.
1: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한국 야 사격의 대부로 알려지는 그 박종길 전 차관. 아마 60대, 70대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박종길 전 차관님이 그 체육 소장품 기증을 하셨다고요?
1: 네, 현재 저희 전북체육회는 전북체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사격의 대부로 불리우는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기증한 소장품은 각종 메달과 단복, 기념품, 상패, 사진 등 무려 350점에 달하며,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0: 자, 이제 박종길 그 차관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명하신 체육인이신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 박종길 전 차관은 전북 체육을 넘어 한국 체육을 이끈 위대한 체육인인데요. 익산이 고향인 그의 경력은 화려함을 넘어 비신할 정도입니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시작으로 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무려 아시안게임 속사권총 3연패 위업을 달성하는 등 70, 80년대 체육계를 풍미했습니다. 또 선수 은퇴 후에는 사격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이라 할수 있는 태릉 선수촌장을 맡아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또 2012년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5위라는 성적을 거두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특히 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부 부처 차관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현재 저희 체육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프로, 실업선수, 원로체육인, 지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이 체육 소장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기증할 수 있는 상담을 하려면 전화로 일단 상담을 해야 되나요?
1: 네, 저희 체육회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0: 혹시 일반 전화번호 지금 방송하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0: 4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1: 네.
0: 먼저 여자부에 출전했던 김혜랑 선수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21분 56초 97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양산 시장배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1: 네.
0: 또 남자부에서도 김지현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남기현 선수가 아깝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이 철인 3종팀은 오는 10월입니다.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와 남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또 대회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시간상 풍성하게 대회는 예정되어 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네, 먼저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전주시에서 펼쳐지고
1: 네.
0: 홍범도 장군배 전국사격대회도 약 청주시에서 진행됩니다.
1: 네.
0: 장광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도 전주시에서 열리고
1: 네.
0: 평화통일배 전국소프트볼대회는 강원 인제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또 회장기 대학 양궁선수권대회와 전국육상경기대회도 각각 익산에서 밀양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또 이 밖에도 무주에서는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펼쳐지고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기아 타이거즈 야구 소식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2주 안에 12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해볼 때까지 해보죠.
2: 네네네. 네네네.
1: 우선 이제 6연승을 했고 또 3연패를 했어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싹 좋았다가 좀 약간 다운되는 그런 네네. 또 주말이었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2주간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19일 LG와 경기가 이제 있었어요. 첫 번째 네네. 경기 14대 0으로 완승을 했을 때 이 얘기 좀 네. 하시죠.
2: 네. 이날은 홈런 6방이 터진 폭발적인 폭발의 날이었습니다.
1: 네네.
2: 네. 올러 선수가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네. 예, 우승을 챙겼고요. 예, 투타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날 빛난 선수는 역시 김호령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2: 네, 그렇죠. 네. 김호령은 이날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려 홈런 3개를 몰아치면서
1: 네.
2: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이종범 네. 그리고 김성환 등 레전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네. 참 한 경기에서 3개 홈런을 친다는 게 생애 한 번? 아니 뭐 거의
2: 그렇죠.
1: 홈런 타자도 드뭅니다. 네, 네. 이런 기록을요. 저도 보면서 야, 이 김우령 선수.
2: 김우령 선수가.
1: 그러니까. 군산상무 출신인데. 야, 막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지금 이게 뭐 그런 말로 뭐 갔네. 네. 저 선수 갔어.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이 방송 용어가 아니기
2: 거죠?
1: 때문에 가운데 단어 뺐습니다. 자, 타선에 흐름이 그 흐름에 있어서 네.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 박상준 선수가 프로 데뷔 첫 홈런을 쳤죠.
1: 그렇죠.
2: 예, 그 홈런으로 분위기를 잡았고 이후 나성범과 박민의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었습니다.
1: 네, 네. 아무튼 지금 기아로 봐서는 신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1: 좋은 타자들이. 네. 자, 올러가 그날 6이닝 동안 무실점 했는데요. 네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2: 네, 6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로 에이스다운 반등투를 보여줬고요.
1: 네.
2: 이 경기 전까지 피안타와 실투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소 이렇게 흔들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된 제구가 살아났었고요.
1: 네.
2: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구와 직구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본인의 투구 리듬을 되찾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단순히 무실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흐름을 다시 끌어온 반등의 투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거기에서 다음 이제

0: 좌완투수 곽도규 선수가 나와서 이제 야, 이 너무 반가웠어요.
1: 네, 무엇보다 예, 좌완 박도규 선수가 반가웠습니다. 저도 네. 예, 403일 만에 1군 등판이었는데요. 네. 1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네. 예,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감각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지만 공격적인 승부와 자신감 있는 투구가 인상적이었고요. 네. 기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우리 불펜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좌완 불펜 좌완의 합류 자체가 마운드의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LG와의 경기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내고 네, SSG로 넘어가죠. 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SSG 3연전을 수입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아 네, 7번 질문입니다.
1: 네네. 네. 나 네. 아, 죄송합니다. 지난 SSG 3차 3연전은 네. 기아가 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네.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타선만 터진 게 아니라 선발 불펜 그리고 수비 후반 집중력까지 모두 살아난 완성형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네. 1차전 승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역시 수비였는데 특히 김규성 선수의 호수비가 네.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었습니다. 네. 황동화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막아냈고요. 네. 그 플레이 이후에 분위기가 기아 쪽으로 넘어왔었고요. 네. 이후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네네. 자, 2차전은 이제 정말 극적인 또 역전승이 있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8회 말이 악권이었는데 로드리게스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했고 네. 한준수의 동점 2루타 그리고 김규성의 역전 결승 3루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김규성은 이틀 연속 결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백업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0: 네네. 이 한준수나 이 김규성 선수 보면은 의외로 또 아주 네. 필요할 때 네네. 양념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1: 중심 타선에서 조금 저조할 때
0: 그렇죠. 네,
1: 그때 네. 한 방씩 쳐주니까 네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바로 이제 그게 야구의 조화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3차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1: 네, 전체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었죠. 네. 선발 투수 올러가 6이닝 1피안타 3진 9개를 잡으면서 완벽한 투구로 초반 흐름을 잡아주면서 6승째를 챙겼고요. 네. 결정적인 순간은 7회 말 아델 흘린 로드리게스의 좌월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한 방으로 점수를 3-0까지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이 한 방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날까지 아델 흘리는 16경기 만에 7홈런을 기록하며 김도영보다 더 빠른 홈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SSG 1, 2, 3차전에서 3승을 다 하면서 이제 네네. 6연승의 이제 발판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1: 네네네. 네네.
0: 자, 그러면 SSG 3차전 이날 경기에서 정혜영 선수가 또 살아났어요.
1: 네네네.
0: 대기록을 세웠는데.
1: 정혜영 선수가 이날 그 24세 네. 9개월 1일 만에 150세이브를 달성하면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0: 네네.
1: 기존 오승환 선수 기록보다 약 2년이나 빠른 대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은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네네. 아주 보기 좋았는데요.
1: 네. 부진한 상황에서 2군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졌죠.
0: 네.
1: 예, 복귀 후에 10경기 연속 무실점, 11경기 평균자책점 1.35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최고 구속도 152km까지 올라오면서 구위가 제구 모두 살아났습니다.
0: 네, 네. 그 150세이브 달성 과정 대단한 기록인데요.
1: 네, 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0: 그래요.
1: 네. 9회 무사 2, 3루 2개에서 2실점 하면서 흔들렸어요.
0: 네.
1: 이후 한유섬 그 선수 삼진과 최지훈 선수의 2루수 뜬공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결국 기록은 완성은 했습니다.
0: 네. 네.
1: 이범우 감독은 기록 달성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마무리 역할을 맡겼고요.
0: 네.
1: 정혜영의 반등과 자신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0: 네, 네, 네. 자, 이제 SSG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키움으로 넘어갑니다.
1: 네.
0: 네, 키움 고척 경기에서 이제 첫 경기를 승리로 하면서 출발이 매우 좋았어요.
1: 네네. 1차전 초반은 완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네. 특히 김태형이 6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네. 데뷔 첫 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경기 흐름이 팽팽했는데 5회 박지현의 선치타로 균형을 깼고요. 이후 아데를린이 3경기 연속 홈런과 7회 2사 말루 김도영의 싹쓸이 2루타가 터지면서 승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0: 네.
1: 키움도 후반 추경은 했지만 기아가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경기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이 김태형 투수의 그 투구 내용 말이죠. 너무 네네. 좋았고 경기 잘 풀어나갔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1: 네, 맞습니다. 이 김태형 선수가 6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면서 키움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냈었습니다.
0: 네.
1: 직구와 변화구, 제구와 모두 안정적이었고요.
0: 네.
1: 이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네.
1: 결국 데뷔 첫 컬리 스타트와 함께 감격적인 프로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0: 아무튼 김태형 선수의 이름은 들은 지가 꽤 됐는데
1: 네, 네.
0: 이 첫 승을 했다는 네, 것이 네. 아주 감격적이었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김태형
1: 그렇죠.
0: 선수는.
1: 요즘 잘 던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움 2차전에 이제 9대 2로 완파하면서 파죽의 5연승으로 분위기를 끌고 왔어요.
1: 네네네.
0: 그 내용 좀 얘기하시죠.
1: 네, 이날 경기를 승리하면서 이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고요.
0: 네. 네,
1: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날도 기아는 이기는 팀의 흐름이 나오는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선발 홈런 그리고 집중력 불펜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에이스 네일이 완전히 살아난 경기였는데 네일의 승리 투수가 된 것은 지난 4월 10일 대전 하나 이글스 전후 40일 만입니다.
0: 그렇군요. 참 간만에 이름값을 했단 말이에요.
1: 네네. 네.
0: 그 7이닝 동안 1실점 상당히 압도적인 그날은 투구를 하더라고요.
1: 네. 네일이 왜 기아 에이스인지를 보여준 경기였죠. 중요한 건 단순히 1점이 아니라 무사서구였다는 점입니다.
0: 네.
1: 불필요한 주자를 거의 내보내지 않았고 2기에서도 정면 승부를 해줬고요.
0: 네.
1: 특히 7회 2사 1, 2루 2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막아낸 게 이날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날 투수도 잘 던지니까 홈런이 무려 4방에 나왔어요.
1: 네네,
0: 기아가.
1: 맞습니다.
0: 네네.
1: 1회 박재현 선두타자가 초구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었고요.
0: 네.
1: 이후에 4회 김도영, 8회 나성범, 한준수 백투백 시즌 세 번째 홈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기아는 이때까지 홈런 맛집이었습니다. 네. 이날까지 리그 전체 팀 홈런 63개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다양한 방식의 홈런으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 네.
1: 기아는 계속해서 강력한 활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날 8회에 완전히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기아가 강팀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홈런 두 방 이후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상대 투수가 흔들리니까 볼넷을 골라내고 밀어내기 득점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나성범 싹쓸이 2루타. 그 장면에서 키움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젊은 투수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었고 베테랑이 경기를 끝내주는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키움과의 이제 3차전 얘기를 하죠.
1: 네네.
0: 5대 0으로 또 완승을 하면서 6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1: 네네.
0: 3차전의 경기 흐름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1: 네. 이날까지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선발, 불펜, 타선까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경기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아가 가져간 경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0: 네.
1: 특히 6연승 과정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단순히 타격이 터져서 이기는 야구가 아니라 마운드 중심으로 경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때까지 기아의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네. 자, 선발 황동화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벌써 시즌 5승째를 거두고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저는 그렇게 언제 이렇게 우승을 했지 깜짝 놀랐어요.
1: 아, 저도
0: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1: 네네네.
0: 야, 근데 이 소리 없이 황동화 선수가 네. 우승에 성공을 했어요.
1: 네, 이날 6이닝 무실점 총 78구를 던졌거든요.
0: 네.
1: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까지 나왔고 네. 슬라이드와 포크볼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1: 특히 최근 5월 들어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경기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0: 네.
1: 이제는 팀 연승 흐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때까지 기아 연승 가도에는 황동화 선수의 성장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이런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굳혀줘야 이리 선수의 네네. 그 2군으로 가는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1: 그렇죠.
0: 수순이 자꾸 나와야 돼요. 김태형 선수도 그렇고
1: 네네.
0: 황동화 이런 선수들 아무튼 뭐 모든 선수가 무려 1군에만 50여 명의 선수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컨디션 좋을 수는 없는
1: 그렇습니다.
0: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0: 뭐는 식구 자녀 두 명 둔 부모님도 그 자녀 두 명이 아프고 뭐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러듯이 근데 50여 명의 선수가 그렇다는 것은 참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기아가 타선이 그날 14안타를 쳤어요.
1: 네, 최근 이때까지 기아 타선이 정말 활발했습니다.
0: 네, 네,
1: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연결이 계속되고 있었고 필요한 순간마다 집중차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김호령, 김도영, 김선빈, 한준수, 박민까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연승의 시리즈 수입까지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1: 네, 기아는
0: 곧 1등 할 것 같은 네. 느낌.
1: 저는 그래도 지난주에 3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아는 이때까지 굉장히 이상적인 승리 공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1: 선발이 버텨주고 불펜이 흐름을 지켜주고 타선이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0: 네.
1: 무엇보다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6연승을 했어요.
1: 네네.
0: 예. 파트너가 바뀝니다. LG로.
1: 네.
0: 예, 잠시로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태 때나 기아 때나 이 팀들이 잠실 야구장을 이렇게 뭐 연패를 한다거나 거기에 가서
1: 그렇죠.
0: 뭐 징크스가
1: 네.
0: 있다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1: 거의 홈구장처럼 이용했던 네, 기억이
0: 관중이
1: 있죠.
0: 제일 많이 왔어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가 네. 마치 홈구장처럼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런데 6연승이 이제 마감되는 첫 경기 네. 12-2로 패했단 말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날 경기는 초반 흐름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기아 선발 이의리가 1회부터 흔들렸고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LG가 초반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반대로 LG 선발 웰스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습니다.
0: 1회에 5점을 실점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1: 네. 1회 말인데 그 박혜민 볼넷과 오스틴 안타 그리고 한승현의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첫 실점이 나왔고요.
0: 네.
1: 이어 오지환 적시타 그리고 송찬유의 자월 3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순식간에 5-0이 됐죠.
0: 네.
1: 특히 송찬유의 홈런 한 방이 이날 경기 흐름을 완전히 LG 쪽으로 가장한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김민규 선수가 또 대동을 해요. 그렇죠? 신인
1: 네네.
0: 김민규 선수가
1: 네네.
0: 8회 나와가지고 첫 안타, 첫 타점을 기록했다. 이게 나오던데.
1: 맞습니다.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소개 좀 해 주시죠.
1: 네. 이날 경기에서 기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이사 이후 박민과 박정우가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0: 네.
1: 신인 김민규가 침착하게 자중간 2타점을 적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0: 네.
1: 이건 단순한 안타 하나가 아니라 데뷔 첫 안타와 첫 타점을 동시에 기록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록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김민규 선수가 이제 26년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1: 네,
0: 지명된 선수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네. 퓨처스 리그의 성적이 18경기 타율 2할 9푼 9리 20안타를 했고 6개 도루를 기록했는데
1: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죠.
0: 장점이
1: 네.
0: 있어요?
1: 네, 네.
0: 어떤 종목이
1: 빠른 발과 도루 능력이 탁월한 선수고요.
0: 네.
1: 넓은 수비 범위 김호령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올 거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1: 좋은 타구 판단,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타구 판단력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2차전에서 이제 또 1대3으로 패배합니다. 1차전 얘기는 넘어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3차전으로 넘어가죠.
1: 네네.
0: 3차전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 3대5로 패했는데
1: 네네.
0: 3차전의 승부처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1: 승부처는 5회 말이었습니다. 네. 기아가 5회 초 김규성과 박재현의 활력으로 1대1 동점을 만들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지만 곧바로 5회 말 2사 2루에서 오스틴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0: 네.
1: 기아가 어렵게 만든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경기 흐름이 LG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결국 그 LG 3연전에서 3패를 했는데 2위 올러 양현종이었는데
1: 네네.
0: 이일희 선수 좀 어려웠던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올러 경기 양현종 선수의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했는데 아쉬움이 컸는데 결국 타자들이 타격을 제대로 공략을 못했었어요. LG의 투수들을 말이죠. 짧게 네, 그 결론을 내려주시죠.
1: 네, 기아가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쉬운 수위패를 당하면서 6연승 뒤 3연패에 빠졌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시즌은 아직 반환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이번 3연전에서도 김규성, 박재현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주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강한 팀도 긴 시간 동안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0: 네.
1: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분위기를 추스리고 다시 반등하느냐인데 기아는 여전히 상위권 경쟁을 경쟁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팬 여러분들도 잠시 숨고르기에
0: 그럼요.
1: 그간
0: 유라이 군단이 있으니까 네. 또 3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일부터 롯데 주중 경기
1: 네.
0: 주말 삼성과의 다 홈 경기예요.
1: 네, 방주. 맞습니다. 기아는 네. LG와 주말 3연전 스위패 이후에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먼저 주중에는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9위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이 있고요.
0: 네.
1: 이어 주말에 광주에서 3위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1등하고 4위 기아가 5게임 차이밖에 안 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뭐,
1: 네.
0: 기아 팬들 더욱더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병철 감독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길 걷다가 벽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요,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결국은 꽃이다. 이런 마음이 담긴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딱 그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요, 잠깐 멈췄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늦게 피는 꽃을 위한 응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보다 실은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올라오는 말이었어요. 꽃이 아니면 어때? 꽃이 아니면 어때? 그게 먼저였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라는 말이 좋으면서도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꽃이어야 할까? 꽃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날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출장을 마치고 그 지역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고 있는데 터미널 앞에 뭔가 이렇게 많이 꾸며놓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쁘게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맞다. 누구나 계절이 다르듯이, 실제로 사계절이 다르듯이, 사계절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지만, 그 계절이 마음에 다가오는, 봄을, 지금이 겨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계절을 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꽃도 각자가 피는 그런 계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라는 그런 문구, 그런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긴 합니다. 누군가 지금 많이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라는 말은 큰 위안과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해도 씨앗에서부터 땅에서 뿌리가 생성되고 줄기가 나오면서 새 잎이 나오고 새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드디어 핀다.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과정이다. 너도 꽃을 필수 있다. 조금만 견디자라는 의미. 큰 힘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길을 걷다가 이 문구를 봤을 때, 아, 좋구나 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이어졌던 이야기. 꽃이 아니면 어때? 이게 먼저 들었던 건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순간적으로 바로 떠올랐던 건 꽃이 아니면 어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여운이 훨씬 컸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이런 부분도 의미도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꽃만 중요한 건 아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버텨서 물을 흡수를 해줘야지 꽃도 활짝 필 수가 있고요. 줄기도 건강하게, 그리고 잎도 잎을 쫙 펼치고 건강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야지 꽃도 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잎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하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결국은 꽃을 피는 과정에 하나하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꽃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리고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의 역할도 줄기의 역할도 잎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초점을 제 개인적으로는 꽃에 맞춰 있지 않나? 결국은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의 꽃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으로 봐서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뭔가 나의 목표를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활짝 웃는 것처럼 피는 순간이 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한 얘기는 어쩌면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 고정관념이죠. 꽃이 뿌리보다 더 예쁘고 활짝 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잎이 꽃보다 더 멋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꽃을 피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필요성에 따라서 뿌리도 줄기도 잎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각자가 다 중요한 겁니다. 네, 물론 꽃도 피해야지 때로는 그것이 나중에 민들레처럼 씨앗으로 날아가면서 더 많은 부분의 확산이 될수 있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지금 줄기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기존의 의미도 공감하면서 꽃이 되어야 되나? 줄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줄기가 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잎이 줄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다 좋은 말입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그리고 꽃이 아니면 어때? 오늘 라디오 책갈피 첫곡 듣고 오겠습니다. NCT 드림이 부릅니다. 스케이트보드.
1: Whoa. Yeah.

NCT 드림 스케이트보드 듣고 오셨습니다. 네, 나류 재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전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재갈피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재갈피 119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8회 재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18회 방송 내용은요,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에 유리문에 폐업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단골 가게여서 며칠 전에 가게에 갔을 때도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그 가게에 오래 다녀서 나름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착도 많았는데 말도 없이 폐업을 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아무 말이 없어서 사장님이 평소처럼 제가 물건을 고르고 사고 하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폐업을 한다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네, 그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요. 말없이 문 닫은 것에 대해 마음도 텅 비는 것처럼 뭔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마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가는 편의점, 자주 들르는 카페, 익숙한 세탁소, 자주 가던 분식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던 작은 가게들까지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어쩌면 그 공간 안에 내 시간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이, 그러한 내 시간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지. 다음에 인사하면 되지.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다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렇게 없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멀어지고요. 어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며칠 전에 그 화장품 가게에 갔을 때요. 사장님이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이 저에게 가게 폐업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계산할 때 평소보다 화장품 견본을 많이 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기도 하고 더 친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그거이셨던 건가 봐요.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나름의 인사이셨던 걸까요? 폐업을 말하지 못했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떠한 가게를 오래 하고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단골 손님들이 오면 더 반갑기도 하면서, 문을 닫기 전에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애잔한 여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업한다는 말이요. 그러한 저는 단골 손님으로서 한 명으로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가게의 사장님 직원분들은 저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분들을 폐업을 앞두고 여러 분 만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문득 사라져버린 단골 가게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지만요. 아직도 그 앞을 지나면 기억나는 장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곳에는 물건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118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보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요즘 단골 가게들이 자주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네요. 자주 간다는 건 귀한 인연이 닿기도 하지만요. 그 크고 작은 시간 속에서 서로의 시간을 잠깐이지만 공유하는 지난 추억이 천천히 스며들어 쌓아가는 것 같아요. 폭풍 공감하며 끄덕끄덕하며 청취하고 갑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네. 쑥님의 댓글 중에 자주 간다는 건 귀한 인연이 닿기도 한다는 말이요.
그만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쭉님의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어서 적어주셨는데요. 내 시간 중에서도 내 일상, 시간과 일상이 쭉 나열된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기억을 필름처럼 새긴다는 거. 그게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인연일 수도 있고요. 인연이고 단골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난 필름으로만 더 이상 필름을 새롭게 그렇게 남겨둘 수, 찍을 수 없고 지난 필름으로만 볼 수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단골 가게에 대한, 폐업에 대한 저희 마음 말입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칸도님은 참... 방송 듣다 보면요. 자주 맞다,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요. 히읗 여러 개 적어주셨습니다. 방송하다 보면요. 저도 자주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아니면 생각을 함께 공유할 때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런 생각하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마치 본인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런 게 일상인가 봐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우리인가 봅니다.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익숙함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모르다가 멀어지고 나면 생각나는 게 정... 점을 엄청 많이 찍어주셨네요. 멀어지고 나면 생각나는 게 정... 있을 때 잘하자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도요. 막상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서야 아, 좀 더 잘할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살면서요. 이와 비슷한 상황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쉽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막상 그 시간에는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후회되는 그런 후회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가끔은 지금은 그 순간에도 아, 뭔가 상황이 그러면 지금 더 잘해야지, 지금에 더 집중해야지, 분명히 이 순간을 지나면 나중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 상황에서처럼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거야 아마.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씩 철이 드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에게 단골 가게는 어디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단골 가게라고 할 만큼 생각나는 곳이 없네요. 자주 다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상황에 맞춰서 가깝게 있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주 다니는 곳이 있긴 한데 단골 가게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요. 제가 정을 아직 못 두고 있는 것 같네요.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소망드림님, 그러면요. 나류젓갈피는 단골이신 거예요? 저는 이미 단골 손님으로, 단골 가족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님. 드림님이 남겨주신 댓글에서요. 단골 가게라고 마땅히 생각나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방송을 듣는 지금요. 방송 들으면서 가게와 관련해서요. 떠오른 가게나 아니면 가게 사장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뭐 최소한 한 개라도 어떠한 가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떠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골 가게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또 꼭 단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익숙하게 찾는 가게나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는 곳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러 갈 때 제일 먼저 뭐 집 근처면 슬리퍼를 네, 직지 끄시고 가는 그런 가게가 있죠. 그러면 그런 곳이 단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요. 왠지 발길이 향하게 하는 가게나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단골이라고 떠올리지 못했을 뿐 그러한 그만큼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곳, 편안하게 하는 사람
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갈게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러브스토리.

볼빨간 사춘기 러브스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8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골 가게에 대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청취자분들의 댓글과 사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다니는 동네에 커피숍이 있네요. 작은 커피숍인데요. 책을 보거나 노트북 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 거의 사장님 부부랑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가 가끔 사장님이 바쁘시면 알바도 하고 그래요. 히읗히읗히읗. 그 커피숍이 갑자기 폐업한다면 이라고 생각해보니 그 커피숍이 갑자기 폐업한다고 생각을 해보니 오랜 시간으로 쌓인 정은 이런 건가 봅니다.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친구 같은 가게가 있다는 거요. 부럽네요. 잊고 있었는데요. 지훈님 글을 보면서 지금 현존하는 친구 같은 단골 가게를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기는 해요. 두세 곳 있긴 한데 오래 다녀서 정말 신뢰를 하고 편안한 곳이기는 하나 막 친구처럼 마음을 확 터놓고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으로 친구다 이제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인 거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는 학창 시절 때는 단골 가게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지금 지호님은 동네 커피숍 벌써 30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책방 네, 그때는 책을 대여해주는 그런 집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구입하지 않고 마치 그리고 또 비디오 가게 둘 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네, 대여해서 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근데 제가 단골은 책과 비디오를 같은 공간에서 빌려주는 곳이었거든요. 학교 근처였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때 영어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책도 읽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장님이 바쁠 때는 저한테 카운터를 맡기기도 하셨고요. 그 생각도 나네요. 한동안 서로 문자로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인사를 나눴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꽤 됐네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고 있구나 하는 살짝 우울한 생각도 드네요. 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단골, 단짝. 가까운 만큼 갑자기 멀어질 때는요. 허전함도 서운함도 클 거예요.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단짝. 단골 이야기, 우리 하고 있었죠. 단짝이라는 말도 좋네요. 단골, 단짝. 뭔가 단단하게 이어진 친근한 느낌도 있고요. 달달하게, 스위트하게 이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단골, 그리고 단짝. 그렇게 단란한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 라디오 책갈피도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골 이야기하니까 방송 이야기를 한 번씩 또 하게 되네요. 저는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 언제 언젠가 폐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스카이빗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 문구점이었어요. 동네 문구점이었는데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냥 계속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셔터가 내려가 있고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단골이라고 부르는 건꼭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여서가 아니라 그 가게와 함께한 저의 기억과 시간이 담겨 있음에서 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문구점이어서 정말 오랜 시간 익숙해졌던 가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문구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말도 마음에 남네요. 내일은 자주 가는 빵집 사장님께 인사라도 좀더 친숙하게 건네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급반전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너튜브에서 민님의 댓글을 처음 봤을 때요, 뭔가 긴 여운도 남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찾았던 학교 앞 문방구도 떠오르곤 했습니다.
문방구 떠오르면서 그 어렸던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함께 묻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초등학교 때 문방구 지금 관련된 사연이다 보니까, 아, 맞다 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 문방구를 다녔다. 그리고 문방구 사장님이 생각나는 분도 있겠고요. 여러 에피소드가 머리에 몽실몽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학교와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건물도 새로 생기고요. 길도 새로 나서요. 문방구가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동네와 먼 곳에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보는데 어쩌다 한번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유심히 이렇게 봤었어요. 학교와 풍경을. 그러다 보니까 매일 봤으면 뭔가 문방구가 폐업을 하거나 동네가 변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낯선 풍경으로 그리고 낯선 풍경을 접할 때마다 익숙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또 떠오릅니다. 요즘도 문방구라는 말을 쓰나요? 문방구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달달하고 아련하게 추억처럼 들립니다. 민님의 글에서는요, 제가 떠오른 건세 가지의 아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자주 다녔던 가게의 문방구에 대한 기억이고요. 하나는 어렸을 때라는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내 어린 시절에 대한 마음이 있을 테고요. 하나는 단골이라는 말에 대해 그 단골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의미와 그러한 어감에 대해 단골 가게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이세 가지가 함께 묻어서 더 아쉽고 아련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요, 생각하면 아련함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게 가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살면서 아마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 오래 다녔던 단골 가게, 화장품 가게가 갑자기 폐업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우연히 살면서 또 어리에선가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만큼요. 우연히 만난다면 그만큼 더 반가울 거라 생각해요. 이어서 남상욱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마 그 가게와 사장님께 정이 들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우리는 정이 참 많은 민족이니께. 점점점. 누구 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다정도 병인 듯하여라는 식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다정도 병인 듯하여 이 식구요. 저도 익숙하죠. 오랜만에 들은 식기이긴 한데, 글귀이긴 한데, 익숙한데, 제목이 뭐였더라 하고 찾아보니까요.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화의 월백하고 였습니다. 맞다 하면서 기억나시죠?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고려말 문신 이조은현의 작품이고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이인제, 일찌 춘심을 자귀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가 시조의 전문이었습니다. 상국님 덕분에요. 잊고 있었던 시조 기억이 모락모락합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학창 시절에 한창 읊었던 시조를

라이즈 붐붐 베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8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단골로 가는 곳 중에서요. 저도요. 헤어살롱이 잘 되어서 이사를 가거나요. 이민 등의 이유로 갑자기 미아가 돼서 우왕좌왕했던 경험을 했어요. 요샌 주변의 편의점이요. 자본주의 시장 경쟁력으로 폐업하는 게 많이 보여서 씁쓸하네요. 유유. 책갈피 풀청 하려면요. 긴 호흡과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데? 하고 물음표네요. 책갈피 풀청을 하려면요. 느낌표. 긴 호흡과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우울할 때는 한잔하거나요. 무념무상할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해결할 때도 있네요. 기어키어. 가능하면 옆에 오래오래 책갈피에 스테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책갈피 방송은요. 오래오래 롱롱 스테이 할수 있도록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젠가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면요. 꼭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폐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요. 책갈피 방송이 오래오래 롱런 할 테니까요. 해월리 오나스 님도 지금처럼 늘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네. 책갈피 방송은요. 지금처럼 함께 남겨주신 생각과 글로 청취자와 함께 이어가는,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 그리고요, 텃밭이요. 텃밭이 생각나네요. 은하수님이 텃밭 관련한 글을 자주 남겨주셔서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한달전 정도에 공동 텃밭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곤 했는데, 여전히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단톡방, 공동 텃밭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첫 수확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고추를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가봐야 되는데요. 가보는 게 아니죠. 가서 직접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아, 못 가봤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고구마를 물컵에 넣어서 고구마 순을 기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건 실천했습니다. 드디어. 3, 4일 전쯤에요. 마트에서 구입한 고구마 중에, 아, 고구마 값 요즘 비싸더라고요. 고구마 중에, 아, 좀잘 자랄 것 같은 거, 뿌리도 잘 내리고 잎도 잘 나올 것 같은, 순이 잘 나올 것 같은 두 개를 지금 물컵에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뿌리가 나오고 고구마 순이 좀 자라면요. 너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길을 걷다가 봤던 문구와 관련된 사진도 오늘 방송 앞부분에 같이 보이는 날 위해서 볼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5월도 빠르게 흘러갔네요. 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참 좋은 날들입니다. 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해요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새싹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봄이 참 좋아졌습니다. 해마다 근래 들으면서 봄이 좋아지긴 하는데, 올해는 길을 걸으면서도 연둣빛 나무를 보거나 꽃을 보면서, 아, 내가 봄이 좋아졌구나 하면서 좋아진 텀이 좀확 많이 점프를 했어요. 저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압도적으로 좋아하고요. 지금도 겨울이 가장 좋긴 한데요. 이제 조금씩 봄도 좋더라고요. 봄에 대한 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봄이 지났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고 올 여름이 시작됐네요. 시작하는 6월과 여름에 더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하이루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하이루 다녀갑니다. 지난주부터 비가 오락가락 했네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와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하이루님, 책갈피에 남겨주신 첫글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는요, 거의 한달 전, 아니면 한달 조금 전부터 매주 한번 이상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도 비가 몇번더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비에서 여름비가 된 거네요. 녹음이 푸르게 짙어질 6월과 여름에 좋은 일 많으시길 기대할게요. 근우님이 이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에휴. 에휴, 점점점점점. 올 봄도 빠이빠이 합니다. 웰컴 여름인데 올 여름은 많이 덥다고 여름 더위 벌써 걱정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름아 부탁해라고 하니까요. 인디고에 여름아 부탁해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여름아 부탁해 노래가 생각났어요. 조만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좀더 아껴뒀다가 더 더워지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봄아 빠이빠이 웰컴 여름입니다.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편안한 장소와 사람에 대한 마음이십니다. 오랜 시간 가게에 다니다 보면요. 조금씩 서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는 친밀감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화장품 가게를 찾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빠르게 이별한 다음에 변심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다른 화장품 가게 찾아야죠.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는 친밀감이요. 선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공간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여러 가게를 가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게를 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친밀감이 모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책갈피도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다른 화장품 가게를 찾진 못했고요. 일단 필요한 화장품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러다가 온라인 단골 되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잊고 있던 기억을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다니던 옷가게가 있는데요. 엄마의 단골 가게였던 셈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보세의 옷가게라고 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브랜드 샵은 아니었고 주부를 상대로 하는 여성 옷가게였습니다. 전통시장 근처에 있었던 가게입니다. 엄마 손잡고 가게에 가면 엄마가 옷을 고르는 동안 저는 이옷저옷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동복 매장이 아니어서 엄마 옷만 구입했지만요. 저는 어쩌다 한번 엄마가 옷 구경하러 가는 날에는 신났습니다. 지금도 그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향에 가게 되면 그 가게를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저에게 과자도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아, 그 사장님 지금도 건강하게 그 가게에 계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 가게가 저도 있습니다. 제가 막내여서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엄마가 다니던 가게를 많이 갔거든요. 형과 누나도 그랬을 수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이 시작된 후로는요. 거의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경인님이 잊고 있던 기억을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경인님 글 덕분에요. 정말 잊고 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잡고 가다가 이런 기억도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부터는 눈 감고 갈게. 손꼭 잡아줘 하고. 그런 장난 어렸을 때한 번씩 치잖아요. 엄마 손꼭 붙잡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 단골 가게를 거닐던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주변의 풍경도 떠오릅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산책로를 걸어 주민센터로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꽃밭을 봤는데요. 계란꽃으로 더 익숙한 개망초로 가득한 꽃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금세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이 나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오는 길에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처음 뵙는 청년 직원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뭔가 여쭤보면 열심히 알아보고요. 원래부터 착한 마음에 친절함으로 가득한 어투와 목소리로 답해 주시고요. 물건을 계산하고 내어 주실 때도 두 손으로 손짓조차 친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신 모든 분들께 같으시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료를 마시며 좀 쉬면서요. 왠지 이 청년분께 힘이 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는데요.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까 하며 수십 번 갈등을 하다가요. 용기를 내서요. 편의점에 들어가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조금 더 용기 내서 이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정말 친절하세요 했더니 더 활짝 웃고 좋아하면서 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편의점을 나왔는데요. 그 청년분의 웃음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나오니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부끄러웠지만 칭찬의 이야기를 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산책로에서 꽃과 풍경 사진들을 찍으며 오다가요.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로 들어서면서 항상 늦여름 피는 해바라기가 있는 곳을 살피며 어떤 줄기가 해바라기일까 하고 보는데요. 노란 금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고요. 길 맞은편 아파트 쪽길 화단을 바라보니까요. 그곳에도 금개구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 곧 그곳으로 갈게 하고 훌쩍 뛰어서 건너갔어요. 그 화단은요. 매년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지면서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 단골길이거든요. 어머, 넌 누구니? 하며 그 꽃길을 걸으며 계속 인사하고 사진을 찍으면서요. 행복한 산책을 마쳤습니다. 단골집, 단골길, 그렇게 마음을 두게 되는 익숙한 곳들, 마음과 정으로 따뜻해집니다. 좋은 말, 좋은 마음은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전하려고 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세연님께 칭찬 드려야겠네요. 편의점 청년에게 칭찬하신 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마 편의점의 그 직원분도요. 그 청년분이 세연님에게 칭찬받고 기분도 좋았겠지만요. 아마 더 친절하게 손님도 대하고 또 다른 친절을 마치 릴레이처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청년에게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큰 힘이 되었겠다 싶기도 해요. 요즘요. 그래서처럼 말씀처럼 세현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위에 금개구가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어딜 가나 노란 꽃의 물결을 볼수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지금은 금개구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요즘 길을 걷거나 창밖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노란 꽃의 물결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 갑자기 또 눈에 자주 들어왔던 꽃이 있는데요. 분홍색 꽃이에요. 꽃 이름을 찾아보니까 분홍 낫 달맞이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만 갑자기 많이 보이나 싶었는데요. 출장 다니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흔히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우리 주위에서 늘 이렇게 꽃처럼 반갑고 친근하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청년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루의 책갈피는요, 길을 걷다가 벽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요,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도 결국 꽃이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리고 바로 더 크게 제 머리와 마음에 여운으로, 울림으로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꽃이 아니면 어때? 오늘 나루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옥상 달빛의 그래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월 3일 당신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갈절되는 순간이죠. 선거 최근 공익광고 보니까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아, 옥새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순간입니다. 아, 미리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아직 투표 전시라면 반드시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질풍가도 유정석의 목소리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신 이분을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린 노래가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아, 선곡성도 많이 시대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뿐이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아마 가장 많이 나온 노래 중에 하나인가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질풍가도. 이 노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0: 양탁의 찐이야. 이번 선거에 진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제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좀 생각도 안 나지만, 그 수많은 선거들을 통해서 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아, 일단 이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무입니다. 당신만이.
1: 눈부신 햇살이 비춰진데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아주 깨끗하죠 누구보다 두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이란 일이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이었습니다. 김건모의 당신만이는 이소라의 프로포즈 버전이었고요. 아, 김건모나 신승훈 뭐 누가 뭐래도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열었던 가수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뭐 K-POP이 뭐 세계적인 추세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기초를 다듬은 세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나왔고 다양한 가수들이 활동했던 그리고 뭐 솔로 가수 뭐 듀엣 트리오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3인조 그리고 그룹 그다음에 댄스 가수라는 표현도 해서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활동했던 그 황금기 시절의 신호탄 같은 가수들이었죠. 신승훈, 김건모, 비스트 픽션, 에이핑크, 노노노. No, no, no.

레피스트 픽션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순수히 예 떠나가요? 떠나가.

네, 플레이브 괜찮아 사랑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OST였죠. 베이비 몬스터 춤 에스파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네, 에스파 레모네이드.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Baby Monster, 춤이었습니다. 조금 조용한 노래 들을까요? 김상민의 You, The Cross, Don't Cry.

다크로스, Don't Cry.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김상민의 U였습니다. 한때 남자들의 목을 책임졌던 노래들이죠. 노래방에서 자랑스럽게 들어갔다가 이 노래 한 곡을 부른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때 노래들이 참 고음을 자랑했던 노래들이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막상 도전하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명의 목을 쉬게 했던 노래입니다. 아이오아이, 갑자기, 코르티스, 레드, 레드.

아이오가의 갑자기 코르티스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6월 3일 투표일이죠.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그리고 선거의 중심이 됐던 적이 언제 했던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번 선거가 좀 그런 경우가 됐죠. 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여러 가지 후유증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그 기간에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가 지지했던 그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처만 남거든요. 짜잔. 모두 다그 결과에 만족, 불만족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결과라고 믿고 그 결과에 같이 동참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 광화문연가 이문세의 목소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 그룹 오렌지 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 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 고운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Merry Christmas with You.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 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 오다 이번 싱글 만 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 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추억의 팝송. 웰컴 투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앤 DSB 메아리 리스너 에브리원. 그리고 추억의 팝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숙한 여인의 젊음처럼 초록빛 활기 넘치는 태자연의 풍광은 싱그러운 기분을 제공하고 있네요. 오늘도 추억의 팝송은 유명했던 명곡들을 모아 정다운 사연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추억의 팝송은 그동안 동경했던 연인 딜라일라, 톰 존스가 노래합니다.

속삭이듯 잔잔한 에버그린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버그린 상루스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언제나 상루스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세월의 바다를 영원한 사랑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아, 사랑은 알라그자처럼 포근하고 아침 공기처럼 신선하여라. 슈잔 제게 에버그린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변신한 조쿠커의 원체인 맛 핫은 활력소를 불어넣는 베스트 팝송입니다. 명쾌한 선율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추억의 팝송, 원체인 마이 핫, 내 마음에 스며드는 팝송 열광자 이상현 씨의 희망곡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 노래는 멕시코 이주민의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 음악 스타일로 작곡된 애절한 감정을 주는 웨스턴 칸트리 송입니다. 피시 히노우사의 돈데 보이, 어디로 가야 하나 보내드립니다.

정열을 불태우던 축제의 밤, 그때의 무도회를 생각하면 옛 추억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억의 팝송이 전해드리는 음악과 함께 그 옛날에 즐거웠던 흥겨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타완의 디스코 뮤직 헬스업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을 끝자락에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DSB에서 제작한 추억의 팝송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무정, 편집의 양태석이었습니다. 끝으로 데니언의 피아노 연주곡 To the Children과 도나도나를 접속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Respect pop song listener everyone. See you again next month. Goodbye.

안녕하세요. 신은식입니다. 영화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옥같은 영화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첫 소절만 들어도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멋진 영화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음악 속으로 갑니다. 첫 곡은 8과 2분의 1입니다.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펠리니의 초현실적인 영화처럼 유쾌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니노 로타의 천재적인 행진곡입니다.

휘파람 소리와 일렉트릭 기타가 어우러진 엔니오 모리꼬네 표, 마카로니 웨스턴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으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석양의 무법자입니다.

운명적인 사랑과 엇갈림, 그리고 재회를 그린 로맨틱한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곡입니다. Love Affair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의 제목처럼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듯한 해방감과 기쁨을 주는 이탈리아 국민 깐소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볼라레입니다.

0: di stare qua giù nel blu degli occhi tuoi blu, felice di stare qua giù con me.
1: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그린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큰 감동을 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들려드립니다.

전설적인 테너 엔리꼬 카루소에게 바치는 이 곡을 또 다른 전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듣는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카루소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 두 사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전 세계를 감동시킨 크로스 오버 음악의 상징입니다.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명곡입니다. Time to say goodbye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잊지 못할 주옥 같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애틋한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에서 제작한 뮤직 스타트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저 신은식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고요.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1: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0: 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이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자님, 어느새 6월입니다. 네, 6월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1: 아유,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여름. 3, 4, 5월은 우리가 봄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6, 7, 8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9월, 10월, 11월은 가을, 그리고 12월, 1월, 2월은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5월에도 더운 날들이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방송에서는 4월부터 더위로 기후변화를 말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봄이 이번에는 길게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봄, 여름, 갈,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아호, 네. 멋집니다.
0: 네, 근데 정자님 혹시 우리가 이제 6월이 되었으면은 좀 하고 싶은 것, 또 초반이니까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그동안 게으름 부리느라고 미뤄놨던 저는 그 이를 좀 치료해야 돼서 치과를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치아가 안 좋으신가요?
1: 아우,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지난번에 장거리 수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6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6월에도 장거리 수업을 가야 되는데 대신 7월과 8월에는 일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1: 하나도 없어요?
0: 하나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일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서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어떻게?
0: 그래서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저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떻게?
0: 네. 이제 동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만나게 될 동시집은요. 2026년 푸른 책들 에서 나온 동시집인데요.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동시집 제목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어린이 작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 명이었는데 여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작가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푸른 동시 놀이터에서 2026년 올해의 동시로 강목영 외 50인을 모아서 신현건이 엮고 편애으로 출판된 책이거든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작가님도 선정이 되어서 저도 한 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1: 아, 우리 지영 시인님은 없으시고요?
0: 네, 저는 없습니다.
1: 아유, 분발하십시오.
0: 네, 분발해야겠습니다. 이 동시집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쉿, 우리 둘만의 비밀. 로 총 14편이 실려 있고요. 2부는 사이좋은 보물찾기로 13편이, 3부는 궁금하다 궁금해로 13편이, 4부는 세상에 하나뿐인으로 14편이, 그리고 마지막 5부는 사랑의 특수기호로 10편이 실려서 총 64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오.
0: 여러 동시들의 동시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에 여러 시인들의 동시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면 동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뾰로롱.
0: 먼저 1부, 쉿, 우리 둘만의 비밀에서 골랐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동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림책 버스 강모경. 창밖으로 경치가 지나가요. 그림책을 넘기듯이 경치가 지나가요. 다음 책은 땡땡땡입니다. 사서 언니 예쁜 목소리가 들리면 그림책을 다 본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고 그림책을 볼 사람은 버스를 타고 촤르르륵 책장이 넘어가요. 이런 동시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림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차창으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그림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자님이 볼 때 어떠셨나요?
1: 저도 그림책 버스는 자주 봅니다.
0: 네.
1: 많이 타기도 하고요.
0: 네.
1: 앉아서 풍경을 넘기며 가면 아주 편하고 굉장히 좋죠.
0: 맞아요. 저도 가끔 그림책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편하게 그림 감상을 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네. 종종 탑승을 하고 싶습니다.
1: 멋있는데요.
0: 좋습니다. 자, 다음 동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손동현.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인장은 조금 걱정이 되겠지?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이.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말이야. 지나가던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원 세상에! 생선을 맡은 고양이라니! 호기심에 우르르르 밀물처럼 몰려들겠지? 고양이는 점잔 떨다가 배고프면 가장 신선한 생선을 한 마리 보란 듯이 천천히 먹는 거야. 도둑 고양이가 아니니까 의젓하고 품위 있게 눈치 보지 않고 아, 저 생선이 가장 싱싱한 거로군. 손님들은 고양이가 먹는 생선을 앞다퉈 사가겠지? 북적북적, 북적북적 생각만 해도 신이 나. 나는 커서 생선 가게를 차릴 거야. 도둑 고양이라는 색안경이 싫다는 호랑이도 고양이과라는 자존감 높은 우리 집 야옹이와 동업을 할 거야. 그때까진 쉿! 우리 둘만의 비밀. 네, 이런 동시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고 했는데 정자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있을까요?
1: 현실에서는 큰일 나지 않을까요?
0: 네.
1: 입맛 다시며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지영님은 맡길 수 있겠어요?
0: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믿고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1: 와우. 네.
0: 호기심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점잔을 떨던 고양이가 배고프면 가장 신선한 생선 한 마리를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도둑고양이가 아니니까 보란 듯이 의젓하고 품위 있게 천천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싱싱한 생선이라 믿고 고양이가 먹는 생선을 앞다퉈서 사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고양이와 생선 가게를 동업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1: 와,
0: 고양이에게 맡기는 생선 가게.
1: 좋아요. 동업 한번 해보십시오.
0: 네. 이번에 이제 또 제가 다른 동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동시는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긴 꼬리 제비 나비라는 동시인데요. 네, 긴 꼬리 제비 나비의 특징을 알고 읽으면 더 재미있을 그런 동시입니다. 전 동시를 읽고 나서 재미가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동시를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긴 꼬리 제비나비 이정인. 시꺼먼 복면을 썼더라고요. 담을 훌쩍 넘어왔어요. 담을 넘는 건 도둑이잖아요. 꽃밭을 뒤적거리다가 또 담을 넘어 달아났어요. 딱히 없어진 건 없는데 뒤적거리던 꽃송이에 코를 대보니 향기가 살짝 옅어진 것 같아요. 이런 동시입니다. 전 이 시를 읽고 정말 홀딱 반했습니다. 욕심이 나서 나도 이런 동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자님 혹시 긴 꼬리 제비 나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글쎄요. 긴 꼬리 제비 나비라는 건 잘 모르겠고
0: 네.
1: 꼬리가 긴 나비를 본 것은 같아요.
0: 맞아요. 그 이름에서 대강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꼬리가 길면서 제비 느낌, 제비처럼 생긴 그런 나비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1: 예예. 예.
0: 정말 복면을 쓴 것처럼 새까만 나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둑 같지는 않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비가 담장을 이렇게 날아오고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담을 넘어오고 또 담을 넘어갔다. 그리고 꽃밭을 뒤적였다라고 했는데요. 딱 도둑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멋있는 건 뭐냐면 딱히 없어진 건 없는데 꽃향기가 살짝 옅어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1: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역시 맞아요. 시인들은 천재인 거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설명을 들으니 저도 그림이 그려져요.
0: 맞아요. 그래서 긴꼬리 제비나비가 훔쳐간 것은 향기뿐이 네. 안 훔쳐간 것 같아요.
1: 아우, 향기.
0: 긴꼬리 제비나비 이렇게 동시로 만나봤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2부에서 들려드릴 건데요. 2부는 아까 소 제목이 사이좋은 보물찾기라고 했어요. 자, 어떤 동시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으로 김영. 기차역에 도착하면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동그란 몸. 일찍부터 나와 우리가 탄 기차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오고 가는 많은 사람 속에서 멈췄던 시간은 할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우리들이 담기면 먼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풀어지고 등어리를 시소처럼 살살 쓰다듬어 주시던 할아버지 양손을 사이좋게 나눠잡고 하하하 껄껄껄 돌림 웃음이 만든 지도를 따라 걸어가는 집으로 가는 길.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던 마음은 멈춘 시간처럼 지루하고 아주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눈동자 안에 손주와 기다리던 사람들이 당기면 그것이 강물처럼 풀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시를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하게 여며지는 그런 동시 같았습니다. 혹시 정자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그렇죠. 시를 읽다 보면 가끔씩 그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날 때 또 이런 감정들이 또
0: 맞아요.
1: 와서 닿잖아요.
0: 네. 그래서 기다릴 때는 한없이 지루하고 멈춘 시간 같았지만 만나고 나면 뭔가 또 기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그렇지. 버리는 그런 경험. 네,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요즘 아주 핫한 노래이죠? 악동 뮤지션. 네, 무슨 노래일까요?
1: 악뮤가 부릅니다. 소원의 낙원.
0: 아니요, 소문의 낙원.
1: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0: 네,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동시는 끌어넘치면이라는 동시인데요. 정자님, 뭐가 끌어넘칠 것 같은가요?
1: 네, 끌어넘친다는 말은 그 가열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가스에 네. 국이 끌어넘친다거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럴 것 같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끌어넘치면 황남선. 이글이글 여름에 불을 지피면 쎄쎄 매미 소리 끌어올라요. 쎄쎄 매미 소리 끌어오르면 쏴쏴 바닥 분수도 터져 나와요. 쏴쏴 바닥 분수 터져 나오면 와글와글 아이들 몰려들어요. 와글와글 아이들 몰려들면 사방으로 웃음소리 퍼져 나가요. 공중에는 여름에 여전히 이글이글, 광장은 시끌시끌 와글와글. 그렇게 부글부글 끌어넘치고 나면 시나브로 식지요. 가을이 오지요. 이런 동시인데요. 네, 하루처럼 여름을 묘사한 동시 같았습니다. 불을 지피고 매미 소리가 끌어오르고 그리고 바닥 분수가 터지고 아이들이 몰려나오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렇게 끌어넘치다 보면 가을이 오고 우리도 곧 끌어넘치겠죠? 네,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덥습니다.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1: 와, 황남선 시인처럼
0: 네.
1: 미리 걱정하지 말고
0: 네.
1: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봅시다.
0: 네, 그래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황남선 시인은 어떻게 보면 막 이게 즐기는 모습으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미리 걱정은 되지만 안 하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다음 동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동시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동시입니다. 이 시인의 동시집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 생각인데요.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와우,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는지 기대가 됩니다. 얼른 들려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송이라는 동시인데요. 이 밤송이는 가을에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미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우, 여름도 아직 안 지났는데요.
0: 네, 밤송이 한상순. 짓궂은 가을바람이 자꾸 고슴도치 겨드랑이를 간지렸습니다. 웃음 많은 고슴도치가 참지 못하고 부하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를 어째. 달랑 세 개뿐인 이빨이 우두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슴도치가 밤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도망친 이빨을 하나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자님,
1: 네.
0: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1: 글쎄요, 고슴도치가 이가 세 개뿐이었는데
0: 네?
1: 가을바람이 간지려 피는 바람에 웃다가 이가 빠져버렸다는 것이고
0: 네?
1: 그걸 찾으러 훌쩍 뛰어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0: 네.
1: 밤나무에 고슴도치가 살았나요?
0: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여쭤봤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1: 아, 밤송이가 제목이었죠. 아, 밤송이가 고슴도치였구나.
0: 맞습니다.
1: 와, 시인이 밤송이를 고슴도치라고 표현했군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빠진 네. 이는 밤톨이고요.
0: 맞습니다. 와, 와 딩동댕.
1: 와.
0: 이제는 제가 조금 힌트를 주기만 해도 바로 동시를 이해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읽는 것도 그만하시고 쓰는 거 쓰실 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
1: 노노노노. 저는 독자로만 담겠습니다. 이렇게 천재적이지 못해요.
0: 아, 저랑 동시 한번 써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1: 못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시는 안 쓰시는 걸로. 네, 이번에는 3부 궁금하다 궁금해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시계라는 동시인데요. 시간과 시계는 연관성이 있죠?
1: 그렇죠.
0: 네, 동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시계. 김영주. 시계는 밥 안 주면 꼼짝도 안 하는데 시간은 밥 안 먹어도 씩씩하게 잘만 가지. 시계는 한 번씩 죽었다 깨어나지만 시간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지. 그러나 죽지 않는 시간도 시계가 없으면 알 수 없지. 시계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시간은 사람을 만들지. 이런 동시입니다. 저는 이 동시를 읽고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밥도 먹여줘야 하고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지만 밥 안 먹어도 씩씩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시간보다 더 강하죠. 그리고 시계가 없으면 시간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계는 또 사람이 만들지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람과 시계, 시계와 시간, 시간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와 쉬운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1: 현실에 가까운 동시 아닌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0: 네. 근데 약간 이야기는 좀 난해하고 철학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라는 동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두 말을 가지고 동시를 썼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가지고 동시를 썼는지 들어보시죠. 어떤 게임? 이 옷끈. 아침에 챙겨나간 때문에와 덕분에 카드. 때문에 카드가 많이 남아야 이기고 덕분에 카드는 적게 남아야 이기는 게임. 안 좋은 일은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도 너 때문에. 잘된 일은 내 덕분에. 내가 잘했으면서도 내 덕분에. 집에 돌아와 세어보니 때문에 카드는 다 써버렸고 덕분에 카드만 많이 남았네. 오늘은 내가 또 졌다. 저는 이 동시를 읽고 저는 어떤 카드를 많이 썼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덕분에 카드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1: 와.
0: 네. 근데 제가 더 젊은 날이었다면 아마도 때문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종자님은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쓰셨나요?
1: 저는 때문에 덕분에 비슷하겠지만
0: 네.
1: 그래도 덕분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덕분에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감사와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써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쓸수록 좋죠.
0: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후기를 썼는데도 이 동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와, 역시 멋지십니다. 네.
0: 동시 하나 더 듣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과학자라는 동시인데요. 어떤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과학자 김양희. 나비는 날마다 민들레에 출근하여 씨앗의 날개를 연구하며 만들었어요. 드디어 발사하는 날 우주로 날아가요. 민들레 씨앗은 환호를 받았지요. 최선을 다한 나비 모두에게 잊힐 무렵 나사는 최고 과학자로 나비를 뽑았어요. 여기까지인데요. 네, 민들레가 피면 나비가 꽃 사이를 막 넘나들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나비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날마다 출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씨앗이 네, 이렇게 여물면 홀씨되어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네, 이제 씨앗의 날개가 발사되고 씨앗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호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과학자 나비는 네, 공로도 없이 잊혀졌겠죠. 그런데 나사에서 나비를 최고의 과학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과학자 나비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동시를 읽고 나사가 과학자 나비를 어떻게 뽑았나 혹시 이런 기사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가 상상해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렇게 쓰는 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나비에게 최고의 상을 주는 거죠. 네. 과학자가.
0: 어쨌든 나비나 벌 때문에 어떤 씨앗이 맺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멀리 퍼져서 네. 또 자생하고.
0: 그래서 우리는 열매 같은 것을 좋아하고 먹고 그러지만은 정작 그것을 위해 애쓴 벌이나 나비에게는 좀 감사하는 마음은 좀 덜하죠.
1: 아,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0: 그래서 이제 과학자 나비 최고의 과학자로 뽑혔으니까 이 순간만이라도 축하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비 과학자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팔레트.

0: 아이유가 부른 팔레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4부에 나오는 가지가지색이라는 동시입니다. 가지가지색.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1: 가지가지, 여러 가지.
0: 그럴 수도 있죠. 네. 동시는 어떤 건지 들어볼게요.
1: 네.
0: 가지가지색, 선경아. 사람들은 가지색이 보라라고 해. 정말 그럴까? 검정에 짙은 파랑, 노랑, 연두도 있어. 하양도 빠질 순 없지. 자세히 보면 연분홍도 있다고. 가지는 여러 색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인가? 내가 비 오는 날 지렁이와 놀다 학원 빠졌을 때 잎 다 떨어진 어린 나무 추울까 봐 입혀주고 왔을 때, 구석기 시대의 유물 같은 신기한 모양의 돌 모을 때, 가지가지 한다는 엄마의 말은 내게도 여러 빛깔이 있다는 말이겠지? 세상에 하나뿐인 빛깔 좋은 가지가지 말이야. 자, 정자님.
1: 네.
0: 가지색이 무슨 색이죠?
1: 기본적으로 가지는 보라색이지만, 네. 제가 지영님이 들려주시는 시를
0: 바로 컨닝하셨죠.
1: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0: 네, 검정, 짙은 파랑, 네, 그리고 노랑, 연두, 하양, 연분홍 이렇게까지 가지가지 색이라고 시인이 표현을 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예시로 들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렁이랑 놀다가 학원을 빠지고,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진 어린 나무가 추울까 봐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신기한 모양의 돌을 주워 모았고, 이런 거 볼 때 이 친구는 만나보진 않았지만 참 매력 있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시 속의 아이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보는 것,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멀리서 보니까 귀엽죠.
0: 네.
1: 그런데 엄마라면, 아이고, 넌 왜 그렇게 별나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0: 그럴까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럴까요? 저도 제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참 별스럽다. 가지가지 한다.
1: 그쵸.
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그 생각 지금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해보고 싶네요. 자, 이번 동시는 단추 주머니라는 동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단추 주머니, 심효진. 할머니, 이 주머니에 뭐 들었어요? 단추가 들었지. 할머니가 단추를 한 개씩 꺼낸다. 검정 단추는 할아버지 조끼에 있던 거. 하얀 단추는 아빠 점퍼에 있던 거. 진주 단추는 고모 원피스에 있던 거. 나는 셔츠 단추를 한 개 떼서 할머니에게 준다. 이 단추도 넣어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쏙 나올게요. 이런 동시입니다. 네, 할머니의 단추 주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추 주머니에는 뭔가 사랑이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어쩌면 근접하게 있었던 그런 단추를 보면서 곁에 있지 않아도, 그리고 곁에 있어도 늘 떠올리면서 따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손녀의 마음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단추를 떼서 또 건네고, 그래서 동시를 읽는 내내 좀 따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단추를 모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희 엄마는 헌옷을 버릴 때 예쁜 단추나 아니면 흔히 쓰던, 많이 쓰이는 단추 있잖아요. 어디에 달아도 좀 무방한? 네. 그런 흔한 단추.
1: 변함이 없는.
0: 네, 아니 또 그리고 어디에 달아도 잘 어울리는 그런 단추를 떼어서,
1: 그렇죠,
0: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단추 대신에 달기도 하고,
1: 오호,
0: 예쁜 무언가를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 때 달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1: 와.
0: 네, 혹시 정자님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1: 당근입니다. 좀 근청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그 옷을 버릴 때 단추하고 그 지퍼라고 하죠.
0: 네.
1: 지퍼는 조금 뜯어서 아. 뜯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0: 아, 뜯어놓으세요?
1: 네.
0: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예쁜 단추 같은 것은 좀 버리기가 아까워서 모아놓기도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장식으로 달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재활용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맞아요.
0: 우산살 부러진 거 그건 방수가 되기 때문에 틀어가지고 약간 밥상보나 아니면 나들이 갈 때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0: 예. 자, 이번에는 5부 사랑의 특수 기호에서 마지막 동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라는 동시인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높은 층에 살아도 금방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동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1: 천천히 가겠지요?
0: 네. 천천히 갈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 이 어린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엘리베이터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1층에서 15층까지 자꾸 문이 열릴 때 남의 집 치킨 배달 냄새가 가득할 때
1: 어허.
0: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때 그때 모르는 사람들과 둘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학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단짝 친구랑 이야기 끝나지 않을 때,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 때, 공부보다 재미를 더 오래 느끼고 싶을 때,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갈 걸 후회될 때, 그때 도착 알림음이 들릴 때. 이런 동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갈 때는 느리게 가고 층마다 다 멈추고 그리고 다른 집에 치킨 냄새도 막 나고 네 이럴 때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겠죠? 그런데 반대로 학원을 갈 때는 정말 빠르게 간다고 했어요. 친구와 이야기도 더 하고 싶고 더 깔깔거리면서 놀고 싶은데 눈치 없게 빠르게 띵동 도착하는 엘리베이터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밥을 혼자 가서 먹는 것을 좀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차는 혼자 마시는 걸 아주 잘하는데 밥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저기 층마다 다 멈추고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밥을 비벼 먹을까? 아니면 참치캔을 야채 싸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생각만 나는데 정말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자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 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푸른 동시 놀이터 2026년 올해의 동시를 모은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집을 들고 나와서 함께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추억을 불러오는 그런 동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발한 동시를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는 아이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추억도 담는 큰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동시집을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저는 이 동시집을 보면서 아까 분발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올해의 동시에 뽑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동시 알고 보면 참 매력이 많은 그런 문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마치고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알고 계시죠?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부릅니다. 여름날 여름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무. 벌이나 나비가 놀러 오는 것도 싫어하는 나무. 아이들이 찾아와 노는 것 또한 싫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도 잎도 없는 이 나무. 그 아래에는 그늘이 없어 아무도 쉴 수가 없는 나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 그래서 나무는 늘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0: 자기만 알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나무. 이런 나무를 보셨다거나 알고 있을까요? 실록이 깊어지는 계절에 만나볼 수 있는 나무 이야기인데요. 숨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동화책 제목은 행복한 의자나무이고요. 랑슈린 선생님의 글과 그림을 해주셨고요. 박지민 선생님이 옮겨주셨네요. 그리고 도서출판 북뱅크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의자나무. 나무는 제멋대로에다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나 목을 쭉 빼고 있는 걸 좋아해서 목만 길게 늘어난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은 거인 에이트의 꽃밭이에요. 걷기를 좋아하시는 지영님께서는 네. 혹시 이런 나무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1: 제가 나무에 자란 모습을 보고 맘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0: 네.
1: 제가 볼 때 다른 나무들을 좀 방해할 만큼 많이 컸다거나 뭐 한쪽으로 막 이렇게 쓰러졌다거나 이런 나무들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밑을 잘라가지고 네네.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들은 아. 많이 보았죠.
1: 네, 그러셨군요. 네,
0: 저는 이제 그렇게 방해하는 나뭇가지는 세심하게 보지 못했고요.
1: 네.
0: 나무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시끄러워 목 언저리에 나뭇잎도 몇 개만 도단하게 하고 꽃은 향기도 나지 않게 해 벌이나 나비들도 놀러오지 않아요. 열매는 밤에 살며시 열렸다 아침 햇살을 받자마자 떨어져 버려서 부엉이만 열매 맛을 알고 아무도 맛보지 못했다고 해요. 열매가 밤에 열렸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가 떠올랐어요. 은행나무는 꽃이 밤에 핀다고 하는데 이상한 나무처럼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혹시 지영님은 네. 은행나무 꽃을 보셨나요?
1: 저 은행나무 꽃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0: 그런데 비가 왔다거나 바람이 불고 하는 날 아침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1: 아, 그렇구나.
0: 저도 친정 엄마가 네. 은행나무 꽃은 밤에 피는 거란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뒤부터는 조금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1: 네, 그러셨군요.
0: 이렇듯 이상한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동물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지도 잎도 그늘도 없이 서 있어서 바람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는 외톨이였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CN 블루가 부릅니다. 외톨이야. 외톨이.

0: CN블루의 외톨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외톨이가 되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영님 어떠신가요? 외톨이라는 말을.
1: 네, 요즘에는 자발적인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0: 저는 핸드폰만 하는 것도 어쩌면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1: 네. 근데 자립적 고립, 뭐 이런 것도 있어서.
0: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가족들끼리 어디를 나가도.
1: 맞아요.
0: 혼자만 각자 하고 그런 있으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자나무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산책을 하던 거인 에이트가 의자나무를 보고는 미안하지만 잠시 앉아도 되겠니? 아, 너에게 걸터 앉으니 정말 기분이 좋은걸? 칭찬을 들은 의자나무는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서 에이트가 무거웠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의자나무를 알게 된 에이트는 자주 찾아와 책도 읽고 새들에게 모이도 주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며 나무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혹시 지영님,
1: 네.
0: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러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심이 너무 과하면 또 그것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저는 사람을 사귀는 일은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편이라.
1: 천천히 가시는군요.
0: 네. 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1: 맞아요.
0: 이렇듯 나무는 언제부터인가 에이트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지를 키우고 많은 초록잎들이 나무를 뒤덮게 해줍니다. 많은 꽃을 피우고 에이트는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했죠. 동물 친구들이 놀러와서 주변이 아주 시끄럽지만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새들이 노래하며 둥지도 트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나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친구가 되었어요. 거인 에이트의 칭찬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린 의자나무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한 의자나무가 되었어요. 지영님께서는 칭찬을 듣기보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오, 많이 해주면 좋죠. 네, 받은 만큼 또 돌려주면 상대방도 내가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에이트의 꽃밭은 가장 시원한 곳이 되었습니다. 산들 바람을 자장가로 삼아 나무 그늘에서 모두들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답니다. 오늘은 행복한 의자나무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눈 주는 곳마다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고 편안함을 주는 지금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무가 칭찬으로 인해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 동화책입니다. 나무는 남에게 베푸는 기쁨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더욱더 커다랗게 자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나도 칭찬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고래도 춤춘다는 칭찬을.
1: 오늘은 푸른 책들에서 출판된 푸른 동시 놀이터 2026년 올해의 동시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집과 그림동화 행복한 의자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6월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꽃피던 날들도 이젠 열매를 키우고 그리고 여름빛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투표하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0: 동화의 김정자,
1: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며 물러갑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7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 한번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2: 네.
0: 셋.
1: 약간 방청객 아르바이트식으로
0: 네. 자,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다은님.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훌륭합니다.
1: 네, 어떻게 또
0: 희로애락이요, 영원하라.
1: 네, 계속 100회까지 방송
0: 네,
1: 꾸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0: 100회까지. 자,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기둥,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새로운 엔진, 무릉무릉. 시민 제작자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부터 시작할까요?
0: 네.
3: 네, 저는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의 네, 회장을 맡고 있는 하이디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하이디님.
4: 안녕하세요. 자스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스퍼님.
1: 반갑습니다.
0: 하이드님, 저기 알프스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3: 알프스에서가 아니고요.
0: 네.
3: 필리핀에서.
0: 필리핀
3: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0: 알프스에 사신 적은 없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3: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0: 네, 아, 하이드님, 자스퍼님. 이름들이 다 예쁘세요.
4: 감사합니다.
0: 자스퍼, 하이디. 네. 자, 그럼 또한분 계시죠?
1: 네.
0: 서운해 하시니까,
1: 제 소개도
0: 좋아, 잊을 뻔했어.
1: 해주셔야지.
0: 출연자분들에게 집중하는 일이라 공동 진행하시는 분 소개를 제가 잊을 뻔했네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실 익산 시민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에너자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미보라 재미수다 진행하고 있는 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스퍼님, 하이든님 그리고 박다은님과 함께 재밌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시민들이 주도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사단법인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오늘 개국식을 열고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지역 소식과 시사, 생활 정보 등을 담은 방송을 FM 93.5MHz를 통해 송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측은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슈를 직접 생산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 그 뉴스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듣고 왔는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4년 2월에 개국을 하고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느새.
0: 맞습니다.
1: 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민 제작자분들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시민 제작자로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두분 제작자분들, 두 분은 제작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3: No, you can
4: 네,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네, 그렇군요.
0: 하이든님은?
3: 네, 저도 처음이죠.
1: 그렇구나.
3: 네.
0: 처음이죠?
1: 처음이구나.
3: 네, 저희는 중국인 협회 회장님께서 이곳을 소개를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우리 협회를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그래서 한번 와봐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침 그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러면은 업무 협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됐던 것 같습니다.
1: 오,
3: 네, 너무
1: 그렇구나.
3: 감사하죠, 저희는.
1: 그렇구나.
3: 네.
0: 네. 아, 저희들이야말로 감사드리죠.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분이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3: 아유, 저희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다은님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0: 네.
1: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전주공동체 라디오에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두 분?
3: 여기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 통역
0: 그럼요.
3: 부분을 좀.
0: 네네.
4: The title of the program is 전북하바얀 and this is to the program serves as to the Filipino community and other English-speaking residents here in Korea.
3: 네, 저희 라디오 타이틀은요, 이제 전북하바얀 온 에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필리핀 문화만 알리고 싶은 이런 라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가. 오. 네, 그래서 그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공유를 하고 싶은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요.
0: 전주 전북에 사시는 필리핀 분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계실 테고. 그렇죠.
3: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까먹었네, 저희.
0: 네, 네.
3: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0: 네, 소통의 네. 창구 역할.
3: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북 까바얀이라는 협회가 전북 에 있는 곳곳에 있는 필리핀 분들 다 여기 계신 필리핀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거나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리가 먼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높고 도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커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 지금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5월 9일인데 제가 최신 5화를 또 보고 듣고 왔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근데 네. 내일은 또 오거리 광장에서 또 봉사활동 있으시다고 또.
3: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5월 24일인데. 차트에 떠셔도 돼요. 5월 24일인데 5월 10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방송이 나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를 했죠. 포스터로.
1: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3: 5월 24일이에요.
1: 24일이구나.
0: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예. 그럼 저 거기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Would you want to tell about May 24th? Our Filipinism? Filipinism Bongsa Day.
4: Yes, we have a Bongsa Day. This is called Filipinism. That's going to happen on May 24th. 5월 14일. 그 행사 있어요.
3: And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on that day?
4: The Filipinism promotes music all about the Philippines, Filipino culture, music traditions like that. So that.
3: 네. 그래서 이제 그날 5월 24일 날 저희는 이제 필리피니즘.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매너리즘, 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저희 행사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큰 행사를 크게 두 번 해요, 저희는. 네네.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첫 스타트가 작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필리피니즘을 했고, 이번에는 제2회예요. 제2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은 봉사데이, 10월달은 감사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네. 네네. 그래서 필리피니즘이라는 그 봉사데이는요, 이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날 머스킹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그리고 많은,
4: 음식도 하고.
3: 네, 맞아요. 음식도
0: 필리핀
3: 하고.
0: 필리핀 음식들.
4: 음식 있어요.
3: 노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실 거예요. 자스퍼 씨는 그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밴드도 있어요. JK 밴드라고 전북가바얀 저희 필리핀 협회의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뭐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 오셔서 네. 이렇게 저희 음악 아니면 이제 한국 음악이라든가 퓨전으로 된 음악들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음악,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이 부르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돈 내고 봐야 되는 아니고요. 이제 무료 공연을 하고 음식은 당연히 무료고요.
0: 오 정말요?
3: 예. 오 제발
0: 꼭 가겠습니다.
3: 제발 오세요. 네.
0: 꼭 가겠습니다.
3: 예. 네,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니까요.
0: 오거리 광장?
3: 네, 오거리 광장.
0: 5월 24일?
3: 5월 24일.
0: 그 요일은?
3: 요일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0: 일요일 날.
3: 그 시간이 아마 쉬시는 날이실 것 같아서 꼭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5시 반 이후 오시면 안 돼요.
0: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네.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느낌이네요.
3: 그렇죠.
0: 전주 네. 시민분께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네. 필리핀의 음식도 좀 네. 접하게 할 수 있는.
3: 맞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에 한국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분들이 이제 저희가 받은 이 모든 지원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제 아이고.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날을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의미 깊은 자리다.
2: 다양한 활동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 제작자 협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소통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전화 연결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게 또 뜻깊고 나름 그 사연들을 들어보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뜻깊고 그렇더라고요. 남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남원에 계신 분 통화도 해보시고
0: 네, 전화 연결로
2: 아니 방송이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해주시는데 노래방 방송으로 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찍어서 삽입해주시기 하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0: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전북 카바얀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싶고 그리고
2: 네.
0: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죠 네. 네. 에 대한 소개 말씀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4: Kabayan is Kabayan is a term for the Filipinos when you are the same, you're Filipino, and I'm Filipino, you just say Kabayan. So we're the same. We're from Philippines. So you say Kabayan. So you say we're the same. We're from the same country, Philippines.
3: 그러니까 그거에 추가를 하면은 까바얀이라는 말이 동포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동포가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나는 동포다, 나는 까바얀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나은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해외에 이 단어도 저희 그 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안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해외에 있을 때 네 호텔 말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오, 까바얀! 이렇게.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이 타지에서 내가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필리핀 사람이 있네? 내 까바얀이 있네? 같은 동포가 있네? 이런 뜻이 있어요.
0: 따뜻한 느낌의 네네네네. 단어군요. 네네. 네. 그러면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어떤 곳인지 한번 또 하이든님이
3: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우선 자스퍼 씨가 말을 괜히 또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4: I think our program is to promote the Filipino music and we also share stories and entertainment and also community news and cultural content.
3: 네.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는 설립한 지 1년 좀 이상 네, 밖에 안
0: 돼 있어요. 1년 이상?
3: 네, 네. 저희는 설립한 지 12월 15일 2025년.
0: 25년.
3: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0: 네네. 네. 24년. 어머,
3: 여기, 저희 때문에 커트를 많이 하실 것 같아. 큰일 났네.
0: 저희는 그대로 담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3: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이런. 네. 저희는, 2024년 12월 15일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아직, 뭐라,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뭐 중국인 협회도 있고 베트남 인회도 이제 커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분들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협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필리핀 분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저희 문화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베트남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아오자이라고
0: 네.
2: 그
3: 전통 우상을 이제 바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생각하게 네네.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그럼 필리핀 뭘 입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살라맛 감사데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저희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 아, 필리핀은 이런 옷을 입구나. 이게 저희 문화를 알게 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면은 이 월남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필리핀이라고 보니까는 아 필리핀의 잡채도 있구나, 뭐 필리핀의 떡도 있구나, 뭐 맛있네, 뭐 필리핀 식혜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필리핀 협회가 설립한 게 너무 뜻깊고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는
0: 그 전에는 그러면은 협의라는 그런 단체가 아예 없었어요?
3: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소모임. 소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작년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청도 도청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기관들도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2: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0: 협의 회장이세요 또 하이디님이.
2: 그러니까요.
0: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요. 왜 저를 갖다 놓대요. 아니, 그 자리에다가.
0: 이유가 뭔가 왜 하이디님이 회장을 맡기신 이유 하이디님께.
3: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때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하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0: 나선 사람을 무조건 시킨다. 앞에 나선 사람을
3: 어차피
0: 시킨다.
3: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0: 아마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나서 하이디님이랑 자스퍼님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다은님. 근데 하이디님의 그 에너지,
2: 그러니까요.
0: 그 포스가 느껴져. 그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져.
2: 그래서
0: 아마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3: 아유, 정말 어떤 포스일까요?
0: 정말 밝고 에너지 있고 일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3: 감사하죠. 만약에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좋아요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책임감이
2: 맞아요.
3: 책임감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그래도 조금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끝까지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2: 상황에 따라 또 네네. 그렇죠.
0: 뭐 앞서 저기 베트남의 아우자이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는 권투로 세계를 제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3: 아마 많이 빡겨.
0: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분이잖아요.
3: 그거 봐요.
0: 월드 넘버 원.
3: 꺼봐요. 베트남 아우자인데 필리핀 많이 빡겨이잖아요.
2: 의상으로 생각나는 자네.
0: 의상으로.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의 이미지가 이제 뭐 한국 분들에게는 또 다양한 또 인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권투. 복싱이 생각난다 이 말씀이죠.
3: 네, 그래도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많이
0: 그럼요. 네. 네, 세계 넘버 원이시니까. 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보고 저희 이제 음악 듣고 2부로 갈 건데요. 두 네네. 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전주를 전북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너무 해피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베리 베리 해피.
4: Well, I arrived here. The first time I arrived here is 5년 전에 왔어요. Then I work here in Jeonju for the past 3 years. 3년 동안 여기 전주 일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3: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자랑 좀 하자고.
0: 괜찮아요.
2: 자랑하셔도 되는데.
0: 말씀하실 수 있으면 네네.
4: 원래 가수예요. 그
0: 싱어.
4: 네, 싱어.
0: 그럼 전주에서도 싱어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이 싱어신 거예요?
3: 맞아요. 네.
0: 와.
3: 네.
2: 그렇구나.
0: 어디서?
4: 아, 지금은 그 네, 호텔에 있어요.
0: 가수.
2: 진짜 이 공동체 라디오에는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진짜.
0: 그러니까요.
2: 와, 멋지다.
3: 자스퍼 씨만 멋져요.
2: 아 그렇습니까?
0: 24일 날 가면은 이제 자스퍼 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2: 네.
0: 5월 24일 오거리 광장.
3: 놀라실 걸요.
4: 네. 그다음에 전북 가봐야 또 도와줘요. 전북 가봐야.
2: 그러니까
3: 그 이 재능을 통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자스퍼 씨.
0: 네.
3: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간을 내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만 저희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달라고 하진 않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네.
2: 그러면 하이디님은 어떻게 전북에 오시게 되신 건지.
3: 저는 노래가
2: 노래를 따라오셨나요?
0: 노래를 따라오셨다고요?
3: 안타깝게도 노래는 아니고요. 저는 네, 저는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나라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렇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 따라갈 수 있냐 그러시길래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사시는 곳이 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저는 전주 토종.
0: 네. 신앙의 힘에 이끌려서 오신 거네요.
3: 그렇게 되네요. 저는. 네.
0: 아, 20년간.
3: 네, 거의 20년.
0: 20이면 네. 뭐 전주인이신 거죠, 뭐.
2: 저보다 전주를 더 자주. 아예 사시니까.
3: 네, 근데 전주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4: 네, 좋아요. 네.
3: 제가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전주는 신사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검색하게 됐어요.
0: 양반의 도시.
3: 양반의 도시, 신사들의 도시. 네. 그래서 와보니
2: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는 톤이라든가. 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좀 말투가 좀 센 지역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3: 네. 근데 전주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전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아마 전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3: 네네.
2: 그렇구나.
3: 네.
0: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제스퍼님이시라고요. 네, 신청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 좋아하는 노래.
0: 아,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 장르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네.
0: 진짜요? 왠지 제스퍼님은 뭔가 팝, R&B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1: R&B도 좋아해요.
0: R&B도 좋고.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2: 리듬앤 블루스.
0: 네.
2: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외에 방송을 또 하시는 곳이 있나요 혹시?
3: 저희는 없어요. 우선은 여기만.
2: 네네.
3: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섭외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0: 아, 그래요?
3: 우선은 여기만. 네.
2: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말고 그 전에 그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방송 자체가 없었나요? 전북에서?
3: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마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저는 너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정말 두 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나가려고요.
0: 잘 끝까지 좋아요, 좋아요.
2: 남에게 내주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3: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2: 끝까지 독점하겠다. 농담입니다.
0: 그러면 근데 그 전주 까바얀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또 앞으로 뭔가 다양한 콘텐츠 올리실 예정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 네.
1: 아, 지금은 전북 까바얀은 내일 세그멘트 있어요. 음악, 뉴스,
3: 전화 연결.
1: 폰 콜, 노래 신청곡 신청 노래. 그다음에
3: 인터뷰
1: 그 게스트 있어요.
0: 맞아요.
3: 네, 그렇지만
1: then 그다음에는 we have shout out.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shout out in Philippines greetings to family. 우마 가족에서 shout out.
3: 이 shout out 이라는 세그멘트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희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전북 가바인 페이스북이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 포스터를 올리면은 그 댓글들을 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안부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께 좀 안부 좀 이 안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저는요 뭐 어디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디 어디 이런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 저희가 읽어드리는 그 시간을 추가를 하려고 앞으로 그래야 그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약간 커넥션. 연결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shout out이라는 세그멘트를 만들었습니다.
0: 앞으로는 그런 방송도 또 예정이신 거구나.
2: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네네. 자, 시그널 음악 너무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0: 맞아.
2: 아마 이거 또 혹시 스퍼님이 만드신 거예요?
3: 제작은 자스퍼 씨가 하셨고요.
1: 가사는 우리가 가사를 썼어요.
3: 가사는 그렇구나. 그래도 그 가사에는 제가
0: 진짜요. 작사 화이팅.
2: 무슨 뜻의 가사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시그널 음악 노래 가사.
3: What's the meaning of 가야나딘도?
1: 가야나딘도 한국 말은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3: 네.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은 또 다른 단체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네. 베트남 단체, 뭐 중국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저희는 그냥 필리핀이면 그래. 그냥 그저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저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가사를 쓴 것 같대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썼을 때 그냥 할 수 있어. 뭐 우리말로 이제 거기다 파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섞여 있어요. 퓨전처럼 섞여 있는데 자스퍼랑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그 시그널을 그렇게 막 즐겁게 만들려고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2: 네네.
3: 자스퍼 씨가 그 저한테 그 작업한 그 노래를 그 주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0: 흥겨워요.
2: 네, 흥겨워, 신나.
3: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가사 담겨 있는 그 가사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외울 수 있는 필리핀 사람이 빨리 외울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네. 필리핀 협의회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 멋진 시그널 음악이네요.
3: 네, 자스퍼 씨 덕분에 그렇게.
1: 그 다음에 그 가사는 connect 필리핀 사람이 전북 필리핀 사람 여기 일산 connect
2: 네.
3: 아, 연결되는
2: 연대 모이고 연대하자는. 네. 제가 두 분 하시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시그널 음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래가
0: 맞아.
2: 이게 필리핀 라디오 방송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카바얀 방송만의 두 분이 하시는 방송만의 특징인지 좀 궁금한데요.
3: 네, 그게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0: 까발 방송만의 특징.
3: 네, 왜냐면 우선은 저희 그 시그널도 알리고 싶고 그 담겨 있는 그 가사도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0: 자주
3: 자주 들으면 또 본인들도 모르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2: 그러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야. 돼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방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좀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의도로 하시는 방송이니까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예 네, 어떠세요?
3: 마케터 다이 원서 만트
1: 아마도 우리 바빠서요.
2: 바빠서 피지
1: 시간이 내 피지 시간이 없어요.
2: 그러면 저기 자스퍼님은 싱어시고 혹시 하이디님은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게 있으세요?
3: 네, 저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의 상담원이기도 하고 통역원이기도 해서
2: 아이고.
3: 평일날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2: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다음에는 두 번째.
3: 정말요?
0: 근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하셔도 그게 금방 돌아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3: 맞아요. 벌써? 다음 주야? 막 이런
1: 맞아요.
3: 저희도 똑같아요.
2: 시간이 이렇게 빨라?
3: 그럼
0: 맞아.
2: 자, 그러면 그 2부의 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하시면 언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0: 맞아요.
2: 대략 3개국어 정도 되시는 건데 그 따갈로그어가 맞나요? 필리핀어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따갈로그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건 필리핀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1: I think 필리핀 말은 따갈로그 필리핀어 똑같아요. 네,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네.
0: 근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거의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 잉글리시도 나오고 따갈로그어도 나오고 이제 전화하실 때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그
2: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0: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떤
3: 필리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1: Filipino because of Filipino people here in Chonbuk and English for other country.
2: Other country.
1: To understand understand us and Koreans for also Koreans to understand. So that's why we have three.
2: Three.
3: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0: 맞아요.
2: 글로벌
0: 맞아요.
2: 지구촌.
3: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는 네.
2: 그러면
0: 세계로
2: 저
0: 세계로 멀리 뻗어나가겠네요. 이 방송이
2: 세계 무대까지 노리고 지금 그죠? 청취율 1위를 위해서.
3: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선은
2: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도 영어 교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영어 교육.
0: 맞아, 맞아. 학원에
2: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모국어처럼 가르치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1: Start from school. The teacher teaches us the language they we use is English from the start to college and university.
0: 근데 저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어 그렇구나.
2: 우리는 문법 중심의 교육이라 그런가 대한민국은?
3: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회화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어릴수록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3: 내가
0: 맞아요.
3: 그래서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고 그 말은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컸어요.
2: 당연시
3: 나 맞아요, 맞아요.

0: 드릴게요.
1: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2부 주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또 신청곡 노래 듣고 와야죠, 다은님.
0: 네네.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네, 부활이 부른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하이디님의 선곡이라고 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됐어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이때 꽃들도 아프다.

0: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람 우리 사람들도 그 과정, 고통을 받을 그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런 다음 뭐 성공을 한다든가 성공, 네, 성공을 이제 이루어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1: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하이니님 말씀 듣고 가사를 좀 되게 잘 들어봤는데
2: 알프스
1: 아름다운.
2: 소녀 맞으시네요.
1: 아 감성.
2: 감성이 알프스 소녀가 맞으셔.
0: 알프스에서 꽃이 많더라고요.
2: 그럼요. 네. 네. 알프스에서 오신 걸로 일단
3: 이승철이야. 이승철 모알.
0: 이승철이 먼저 그런 다음
2: 장동화가 맞아요. 부활해서
1: 맞아요. 정동화 맞아요.
2: 맞습니다. 네. 역시 싱어시구나.
1: 아, 네. 부활도 진짜 좋은 노래가 많죠. 맞아요.
2: 그럼요.
1: 네, 세 번째 이야기로 저희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방송 제작과 진행이 힘들 때가 있어요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이제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로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제는 뭘로 할까?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출연해 주신 두 분께서는 제작과 진행에서 어떤 점이 또 힘든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hen we do the program. Like it's our first time. So we have a lot to think of like the what to say and also the technical aspect.
0: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서툰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2: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1: 맞아요.
0: 네. 아, 그러세요?
1: 네네. 기계를 너무 다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0: 그래요? 근데 맞아요. 프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 때는 정말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녹음을 못했어요. 또 다시 해요.
2: 아이고.
0: 그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1: 그렇구나.
0: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녹음을 들어보면은 찌리리찌리.
1: 아~ 너무 피치가 하이어가지고
0: 에너지가 너무 저 특히.
2: 맞아.
1: 그렇구나.
2: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2: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의 공감을 알리고 그 상호 존중과 이해 가치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0: 네.
4: Yeah, I think the program helps. Because I see the program as like a virtual home, virtual 집에. And when the Filipinos see us on YouTube or when they listen to the radio, maybe they think of the belongingness here in a foreign country.
0: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필리핀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의 미션 비전은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저희한테 그 피드백 저희가 피드백을 듣잖아요. 뭐 잘 듣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뭐 낄낄깔깔 웃었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아 정말 우리 역할이 중요하구나. 우리 역할을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 분들한테 두 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이 다문화 인식 개선, 외국인 인식 개선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듣는 분들은 또 저희를 지지를 하시고 필리핀 협의회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뭘 놓았으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도 노청도 이렇게 저희한테 오셔서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해라.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놓아줄 테니까 문화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역할을 충분히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무풀보다 악풀이 아니구나. 악풀보다 무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그러니까 열심히 악성 댓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럼 정말 슬프고 힘들 것 같아. 힘도 안 나요, 그죠?
0: 맞아요.
2: 시민 제작자 분들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근데 그 까바얀 방송은 제가 봤더니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0: 네. 그래서 자스퍼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왜냐면 대부분 자스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1: 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팬심으로? 팬이 아니라 제스퍼 씨의 팬으로.
2: 아 노래 때문에.
0: 노래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하고 저는 한쪽에 위축되고
3: 아니요.
1: 아, 팬클럽이 있는 거구나. 아,
0: 네.
2: 두 분 중에 메인 MC가 자스퍼네요.
3: 아니요.
1: 메인은
2: 그렇게 되네.
0: 아무튼 제가 감사해요. 계시니까 계실 때까지 조금 모시려고요. 네.
3: 저는 아시스턴트. 아.
2: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으시겠죠.
1: 맞아요.
2: 네. 그러면 그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과 좀 소통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한국어 분량 방송 분량을 좀 넓힐 계획 있으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4화랑 5화랑 들으셨으면은 통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1: 맞아요.
0: 예. 왜냐면 저희도 생각한 게 너무 필리핀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나 저희 스페셜 인터뷰 이제 게스트가 오실 때는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많은 분들 많은 한국 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전달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연 게스트의 사연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통역을 4화부터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 또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참 마지막 질문 드리겠네요. 이건 다은님이 한번.
1: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앞으로 방송 계획 같은 거 네, 좀 들려주시면.
4: I think of I don't know, I'm not sure, but I'd like to feature the local tourist attractions here in Jeonju and also in Jeonbuk as well, and also maybe history of between Filipinos or Korean history like that.
0: 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전주의 핫플. 전주의 핫플들 이제 조금 알리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세그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네네네.
0: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분들이.
2: 그렇죠.
0: 외국인이 그거를 전달을 하면은, 외국인이 이곳을 좋아해?
1: 그렇죠.
0: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을 끌 것 같은 생각이.
2: 전주
0: 들어요.
2: 시민이 바라보는 핫플하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바라보는 핫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0: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있지. 또한 이 한국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국과 필리핀에 연결되는 부분들 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오로지 필리핀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4: I don't know if you approve.
0: 좋은 것 같아요. 승인했으면 좋겠다고요. approve. 승인했으면 그런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서
1: 회장님 승인 거쳐서
2: 하이리님은
0: 저는요. 아니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자스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는 멘붕이 오네요. 저도 어떻게 좀 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걸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뭐 한 2년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추가를 하고 근데 지금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어요. 그럼요.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1: 맞아요. 그냥 방송이 세그먼트가 되게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네.
1: 아, 계획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2: 그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원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의 고향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타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해보니까 정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필리핀 분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전주 토박이인 저도 방송 힘들다고 막 그 띵까물 게 아니라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좀 교훈을 얻는 자리여서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1: 그러니까요.
2: 싶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1: 아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저는 이 희노애라 DJ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다양한 방송 제가 게스트 출연해 주시는 분들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애청자고요. 너무 방송 잘 듣고 있고 네 4화, 5화 최근에 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이거 사모님 해주시고.
1: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제스퍼님, 하이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6년 남은 기간에도 네, 전북 까바얀 오네요. 좋은 방송 가득 네,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저기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주역 근처고요,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825. 네, 이고요.
2: 준비해 오셨네요.
1: 네, 이번에
2: 지난번에는 준비 안 돼 있었잖아.
1: 이번에 준비했어요.
2: 오케이. 네,
1: 주파수는 예. FM 93.5MHz입니다.
2: 네, 그럼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부근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달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인 6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팝송은 오프닝할 때 나오는 시그널 음악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4인조 얼터너티브 락 밴드이죠. 돌로레스 오리어던의 청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요들 창법과 몽환적인 밴드 사운드로 90년대 팝계를 사로잡은 바로 그 그룹.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더 크랜베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요, 1992년에 발표되었고요. 이들의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홍콩 영화 중경삼림 다 보셨죠?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서 이 왕페이가 이 몽중인이라는 곡으로 번안해서 불러서 국내에서도 엄청난 큰 인기를 얻은 바로 그 곡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Dreams, 꿈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 가사를 살짝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들은 결코 겉보기와 같질 않아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네요. 전에도 이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이 바로 당신에게서 온 것이니까요. 마음을 열고 눈을 떠보니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건 바로 나였네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보컬인 이 돌로레스가 삶에서 처음으로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감격과 설레임을 담아서 직접 작사한 노래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꿈처럼 설레는 순간으로 변해가는 감정을 잘 노래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크랜베리스가 부릅니다. Dreams.

네, The Cranberries의 Dreams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6년 6월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오늘의 팝송 두 번째 팝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수는 깊은 감성과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싱어송라이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포크 음악의 대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바로 칼라 보노프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은 1979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 스코틀랜드 전통 민요를 이 칼라 보노프 특유의 서정적인 이 어쿠스틱 선율과 맑은 음색으로 재해석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포크송으로도 자리를 잡은 바로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랜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곡은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와 사랑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넓어서 건널 수 없고 날개도 없다라는 이 가사는 이 사랑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이 냉혹한 현실의 벽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만 하기보다는 이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서 작은 배를 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친 세상과 아픈 사랑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성숙한 연대의 마음을 잔잔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가사 부분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이 너무 넓고 깊어서 나는 건널 수가 없네요. 나에겐 저 바다를 날아서 건널 날개도 없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탈수 있는 작은 배를 한 척만 주세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 건널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ld. 물은 넓다. 라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깊은 감성과, 청아한 목소리가 아주 돋보이는 그러한 노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타 소리, 기타 선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6월달 추억의 팝스, 세 번째 소개를 해드릴 팝송은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거친 허스키 보컬의 조 코커와 그리고 미국 출신의 맑고 깨끗한 보컬인 이 제니퍼 워너스가 함께 부른 Up Where We Belong,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높은 곳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 198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바로 사관과 신사, 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듀엣곡으로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답게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연인들의 사랑과 연대를 다룬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진심이 살아남기 힘든 냉혹한 세상이고 앞길에는 산더미 같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서로를 믿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슬픔이 없고 순수한 바람이 부는 곳에 닿게 될 거다라는 강력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조 코커의 거친 이 허스키한 이 목소리와 제니퍼 워너스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시련을 극복하는 삶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노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부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건 오직 내 감정뿐이고 이것이 진짜라면 난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갈 길은 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가로놓여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코커와 제니퍼 워너스가 부릅니다. Up Where We Belong.

네, 조 코커와 제니퍼 워너스가 함께 부른 Up Where Below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뿌띠의 추억의 팝스 네 번째 함께할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 국적을 갖고 있고요. 인형 같은 외모와 맑고 청한 목소리로 70년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대중음악계의 영원한 요정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제가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노래가 될 텐데요. 이 곡은요, 1973년에 발표가 되었고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에게 첫 번째 그래미 어워드, 그 중에서 최고수 컨트리 여성 보컬상을 안겨준 바로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컨트리 팝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헌신적이고 다정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죠. 상대방이 인생에 어떤 길을 걷든 어떤 방황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가 지쳐 넘어질 때 언제든 두 손 두 팔을 벌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청하는 눈부시게 예쁜 그러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6월의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최고의 힐링 러브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앞부분 가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디를 가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 방황하든 내가 항상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당신은 분명히 알 거예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넘어질 때 받아주기 위해 곁에 서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며 헤쳐 나갈게요. 든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Let me be there.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2016년 6월 추억의 팝스 다섯 번째 함께할 팝송은 바로 미국 출신의 70년대 부드러운 소프트 락과 서정적인 포크 음악으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뮤지션입니다. 바로 로보가 되겠습니다. 로보의 스토니. 이 곡은요, 1973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바로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소중한 친구인 이 스토니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애틋하고 따뜻한 포크 명곡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친구 이름을 따서 노래 제목을 스토니로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추억 속의 단짝 친구인 스토니를 그리워하는 따뜻한 회상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늘 아무 말 없이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가장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예쁜 대화를 건네며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스토니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이제는 멀어졌지만 순수했던 시절 친구가 남겨준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이 삶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고백하는 애틋하고 성숙한 그런 우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앞부분 좀 길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둘 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죠. 우리가 했던 유치하고 장난스러운 일들이 떠오르네요. 그녀는 내 등에 업히고 싶어 하곤 했죠. 바닥에 갈라진 틈새를 밟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녀는 놀이에 졌을 때도 함께 노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어요. 스토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만족했지요. 스토니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스토니, 인생이란 화창한 여름날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거지요. 스토니, 내가 당신의 꾸밈없는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친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보가 부릅니다. 스토니.

네, 러보의 스톤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팝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국적을 갖고 있는 4인조 혼성그룹 하면 딱 떠오르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4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해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화를 기록한 4인조 스웨덴 혼성그룹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바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띠의 추억의 팝스를 진행하면서 이 아바의 수많은 곡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김미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1979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세련된 디스코 리듬과 도입부의 강렬하고 중독성이 넘치는 신디사이저 리프가 특징이고 발매 후 전 세계 클럽과 라디오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댄스팝의 전설적인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화려한 댄스 비트 뒤에 현대인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숨겨놓은 그러한 반전 매력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잠든 자정이 지난 시간에 이 어두운 방 안에 TV를 보며 밀려드는 이 고독감과 싸우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창밖에 시린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지독한 어둠과 이 외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사랑을 달라. 그래서 김미죠. 달라고 울부짖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나게 춤을 추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온기와 동반자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이 쓸쓸한 내면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뿌띠의 추억의 팝스 7번째 함께할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신이고요. 1980년대 디스코와 씬스팝 시대를 풍미한 폭발적인 가창력과 시원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팝 디바 바로 로라 브래니건이 되겠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가 되겠는데요. 이 곡은요. 1982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탈리아 가수의 원곡을 영어로 번안해서 불렀죠.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고 무려 36주 동안 이 차트에 머물면서 전 세계 라디오와 디스코텍을 장악한 메가 히트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신날 거예요. 자, 가사 속 주인공인 글로리아는 진짜 사랑이 아닌 신기루 같은 존재나 남자의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도망치듯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노래는 그녀에게 그러다가 너 자신을 잃어버리니 제발 걸음을 멈추고 네 마음을 먼저 돌봐라 라면서 진심어린 경고와 위로를 보내고 있죠. 화려한 리듬 뒤에 방황하는 청춘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가 숨어있는 매력적인 곡이 되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로리아,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군요.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잡아야만 하겠죠. 모든 걸 망쳐버리기 전에 속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정신을 잃고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그 사람이 한 말인가요? 아니면 당신 머릿속에서 글로리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이 부릅니다. 글로리아.

네,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함께할 팝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팝송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노래일 텐데요. 그리스 출신의 전설적인 팝 디바, 알죠? 아테네의 흰 장미라는 별명으로 팝, 클래식, 재즈를 아우르며 3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가수.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나나 무스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나나 무스쿠리의 Why Worry가 되겠습니다. 왜 걱정하세요? 라는 노래인데요. 아, 이 곡은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원곡을 특유의 청아하고 성스러운 보컬로 재해석하여 클래식한 감동과 깊은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세상의 두려움에 지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곡인데요. 이 나나 무스쿠리의 맑은 음색을 통해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잠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상처주는 행동과 말을 하죠. 하지만 내가 그 쓰라린 눈물을 닦아줄게요. 그 끝없는 두려움들을 내가 모두 걷어드릴게요. 그대의 푸른 하늘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것을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고통 뒤에는 기쁨이 오거든요. 비가 온 뒤에는 햇살이 비치는 법이죠. 이건 결코 변함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네. 해석만 읽어도 뭔가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무스쿠리가 부릅니다. Why Worry?

네, 이번 2026년 6월 방송은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을 알리는 6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으시고 뿌띠의 추억의 팝송에서 함께 소개되었던 팝송을 들으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7월 달에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뿌띠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네요. 여름을 맞이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회사 생활 속 피어나는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제1화 끝과 시작이 이어진 순간 마마무의 와우 들으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앞이 잘 안 보여. 어째서?
1: 지켜주고 싶었어요.
0: 이미 충분한데.
1: 이제 못 참겠어.

아침이네. 그 꿈은 뭐였지? 뭔가 좀 얼굴이 뜨거워지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많이 외롭나? 출근이나 해야지.

0: 이런, 조금 빠듯하겠는데. 세상엔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육아 같은. 그러나 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1: 안녕하세요 부장님.
2: 좋은 아침입니다.
3: 안녕하세요 부장님.
4: 안녕하세요 부장님.
0: 성과와 커리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그 꿈 마지막 대사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네. 각오? 대체 뭘 각오한다는 거지?
5: 아니 김대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시료 데이터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2: 제가 어제 받아서 아직.
0: 대표님, 이 일은 김선호 씨가 아니라 박대성 씨 담당입니다. 대성 씨, 자기 일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직접 설명드려야죠.
6: 제가 어제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가지고요. 선호 씨더러 마지막 검토하라고 넘긴 거거든요.
0: 허리 다친 건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일 담당자는 대성 씨예요. 자기 일은 책임감 있게 해요.
6: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프면 후배한테 기댈 수도 있는 걸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5: 됐고.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보안 가능해?
6: 제가 오늘 한 번 더 병원에 다녀와야 해서요. 빨라도 내일 저녁까지는.
5: 그걸 말이라고?
0: 급한 건이니 제가 선호 씨랑 같이 검토해서 오늘 저녁까지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 하여간 참. 알겠어.
0: 선호 씨, 멍하게 듣고 있지만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제대로 얘기해요. 안 되겠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아직 선호 씨는 책임질 단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2: 네, 부장님.
6: 선호 씨,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빨리 해서 달라고 했잖아. 괜히 유난스럽게 시간 써서 들춰보니까 덩달아 나도 뭐라고 틀었잖아.
2: 지겹다. 저 유난스럽다는 말. 대체 언제까지 들으며 살아야 할까?
0: 대성 씨! 대성 씨도 그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2: 네. 진짜 나한테만 그러시네.
7: 고생했어, 선호 씨. 이거 먹고 기운내.
2: 사탕. 고마워요, 선배.
7: 이번 건 선호 씨가 덤터기 쓸까봐 부장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니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요.
2: 알아요. 안다. 부장님이 곁은 잘 안 내주시지만 평소에 일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생일에는 각자 취향 맞춰서 선물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 경우에는 초코케이크였지. 그래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 그런데 내 취향은 어떻게 하신 거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7: 벌써 점심시간이네.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어볼까나.
8: 부장님은 오늘 점심 같이 안 드세요?
0: 전 도시락이 있어서.
7: 요새 바질 크림 샌드위치에 꽂히셨대.
2: 일도 많은데 좀 더 든든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0: 그럼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9: 오셨어요?
8: 맛있게 드세요.
9: 맛있게 드세요.
8: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들 먹게. 맛있겠구만. 어디 보자. 만두가. 이 만두 정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
2: 지훈 선배님, 부장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7: 아,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구나. 거의 원년 멤버예요. 대표님 사무실에 회사 초창기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업무 시스템도 직접 만들고 거래처 관리도 하시고. 대표님이 기분 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장님 말씀을 듣는 편이니까. 아, 부장님 진두지 덕분에 회사 생활 견뎠지. 안 그랬으면 다들 진작에 나갔을걸요.
2: 아, 그렇구나. 역시 멋있으시다.
7: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대성 씨는...
6: 진짜 저한테만 그러신다니까요?
7: 너 징징거리네.
6: 정말 무섭습니다, 대표님. 부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지적하며 귀를 죽이지만 않으셨어도 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하시니 일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5: 아, 이거 참... 일단 다들 일어나지.
3: 잘 먹습니다.
4: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8: 아, 저는 편의점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9: 어서 오세요.
2: 오늘의 간식은 뭘로 하지? 아, 맞다. 부장님 것도 챙길까? 아까 좀 기침하셨으니까. 아, 그럼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9: 네, 2,000원입니다. 카드 여기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다 되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어라? 부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 이렇게 해둘까? 됐다. 이게 뭐지? 미니토끼 피규어잖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취향이 좀 귀엽네. 정신 차려.
9: 어라? 뭐지? 꿀물에 포스트잇까지?
2: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하게 데워드시면 더 좋대요.
10: 선우 씨구나. 날 살펴주는 사람은 오랜만이네. 이 메모는 기념으로 간직해볼까?

0: 이게 잘 안 닿네.
1: 꺼내는 거 도와드릴까요?
0: 아, 네. 저기 오른쪽에.
1: 이것만 꺼내면 되나요?
0: 맞아요. 이제 그걸... 너무 가까이 있어.
1: 이렇게 보니 눈이 예쁘다.
0: 고마워요. 그럼 이만.
1: 네.
0: 생각보다 가까워서 깜짝 놀랐네. 뭐지?
2: 이따 저녁에 잠깐 회사 앞으로 나와. 할 얘기 있으니까.
0: 경원 씨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일부터 끝내고 생각하자.
3: 먼저 가보겠습니다.
4: 들어와 보겠습니다.
5: 저도 들어와 보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6: 언니, 오늘도 야근이야?
0: 그렇게 됐어. 먼저 밥 잘 챙겨 먹고.
6: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따 집에서 봐.
0: 피곤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디 다들 퇴근하고 나랑 선우 씨만 남아있는 건가? 차나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

0: 현우 씨, 자, 이거 마시면서 해요.
1: 아, 핫초코에 마시멜로까지. 감사합니다.
0: 얼마나 되어 가고 있어요?
1: 거의 다 수정했어요. 제가 볼땐 틀린 곳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보고 보내드릴게요. 온풍기 바람이 목을 좀 건조하게 하더라고요.
0: 아, 고마워요, 선우 씨. 아까 그 꿀물도.
1: 부장님 덕분에 대표님께도 대성 선배에게도 덜 구박받은 걸요. 일준의 케이크도 감사했고요.
0: 저로서도 할 일을 한 건데요. 케이크는 먹어봤어요?
1: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 취향은 어떻게 아셨어요?
0: 제가 꽤 관찰력이 좋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케이크들도 맛 보여줄게요. 거기 건다 맛있어요.
1: 어디 가게예요?
0: 아메리칸 블루라고 제가 주말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에요. 마음 적적할 땐 거기서 탁 트인 호스트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특히 토요일 특선 메뉴가 킥이에요.
1: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0: 잘하면 민낯에 절 마주칠지도?
1: 그것도 궁금한데, 기억해 둘게요.
0: 그럼 마저 일해봐요.
1: 네.
0: 아, 아까 낮에 대성 씨가 한 얘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우 씨가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심함이 선우 씨 장점이니까 계속 그렇게 일해요.
1: 감사합니다.
0: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게요.
1: 네, 다녀오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드디어 집에 간다. 비 계속 오는데? 부장님,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언제 들어오시는 거지? 우산 안 가져가셨을 텐데. 마침 우산도 두 개니까 가는 길에 하나 드려야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0: 부장님이다.
1: 경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2: 이 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나도 이제 자리 잡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려면 이제 결혼해야지.
1: 그 얘긴 저번에 다 끝났잖아. 내 입장 이해했으니까 기다려주겠다며. 난 일을 더 하고 싶어. 여기 사람들도 날 필요로 하고 또...
2: 어차피 여긴 작은 기업일 뿐이야. 남자들 사이에서 부딪혀가며 쌈딱 취급이나 받고 시간 다 보내면 나는, 우리 애는, 난 네가 필요해. 이미 시기가 좀 늦었어.
1: 시기가 늦은 건 경원 씨가 3년이나 유학 갔다 왔기 때문이잖아. 나한테 기다려달라며 기다려줬잖아.
2: 그래,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잖아 지금.
1: 돌아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러는 건 책임이 아니라 강요야. 왜 몇 번이고 합의한 사항을 계속 뒤엎는 거야? 경원 씨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 낳아주고 상상 속 예쁜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
2: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남들 다 사는 평범한 삶. 나도 좀 누려보겠다는 게 잘못이야? 당연한 거잖아. 이깟 구질구질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우리 가족도 좀 챙기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 옆을 지키면서.
1: 여기는 구질구질한 회사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손대서 만든 회사야. 무시하지 마.
2: 그래봤자 대표 입장에선 부속품일 뿐이야.
1: 정말 심하네. 더는 못 듣겠어.
2: 내가 명색이 교수인데 너한테 언제까지 매달려 해? 나 기다리는 여자들 많아.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 내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데 이렇게 저자세여야 하냐고.
1: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봤어.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태... 그만하자, 우리.
2: 그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1: 이 손 놔.
2: 후회 없겠냐고.
1: 안 해, 절대로.
2: 넌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1: 아파. 이건 놔. 이 손 놓으라고.
2: 그래,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고.
1: 결국 나는
3: 비바람이 너무 센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다 졌잖아요.
1: 선우씨.
3: 바람도 차고.
1: 괜찮으니까 가요.
3: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가라고요.
3: 그렇지만 부장님 혼자 두기에는 날이...
1: 제발...
3: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괜찮아질 때까지만요.
1: 선우 씨는 정말 말을 안 듣네.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선우 씨도 그대로겠죠? 알겠어요. 사무실로 가요.

0: 갑자기 비가 와서 추우시죠? 온풍기는 켰고, 난로가, 여깄다.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순모, 왜 그래요? 언제 상처 났어요?
1: 아, 이건.
0: 잠깐만요. 일단 이 수건으로 물기 닦고 구급함 가져올게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덧나면 안 되니까. 자, 다 됐어요.
1: 고마워요.
0: 파일은 메일로 보내놨고, 부장님께서 바로 제출해도 무리 없게 만들어놨어요. 집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괜찮으시면 데려다 드릴까요?
1: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조금만 있다 갈게요. 먼저 가요.
0: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잘 가요.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밴드 붙인 지금이 덜 아프네. 아직 쓰리지만.

늘 단단해 보였던 성벽이 내가 그려본 적 없는 가녀린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나를 대신해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는 쏟아낸 슬픔이 빗소리에 섞여 가려지길 바랐겠지만 내겐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 문득 그가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닿을 수도 아는 척할 수도 없는 저 눈물을 왜 나는 옆에서 닦아주고 싶은 걸까?

휘수가 본의 아니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며 선호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건 7월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리 1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강희수 역의 호랑, 김선호 역의 이웃랑, 대표와 지훈 역의 허명, 대성과 전 남자친구 경원 역의 김사나, 동생 역과 작가, 연출의 월하랑, 편집과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유 들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 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사상충입니다. 모기만 물려도 걸린다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걸까? 그렇다면 실내견은 괜찮은 걸까? 예방약만 먹이면 되는 걸까? 궁금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더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까?
1: 저는 차라리 추운 네. 게 나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더위 타파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1: 에어컨이 최고죠.
0: 현명하십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또 우리 반려동물들 위해서 여름에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심장사상충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일단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장에 사는 큰 기생충이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안에, 심장 안에서도 특히 이제 폐동맥 쪽에 주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안에 기생충이 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감염된 강아지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심장에 사는 기생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이제 강아지들끼리 접촉을 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개체인 모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왜 봄에서 여름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에서 심장사상충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쯤 돼서부터 이제 모기에 물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로 외계가 돼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중요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모기라는 게 모든 모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모든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결국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강아지를 모기가 물고요. 아하. 그 모기가 다시 우리 집 강아지를 물었을 때 예,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유충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근데 그 유충이 아까 말씀하신 심장까지 그 기생충이 가는 거예요?
1: 유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 기생충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시고 네. 어린 기생충이 제 몸 안에 이제 강아지 몸 안에 감염이 됐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 어린 기생충이 이제 자충 단계를 거쳐서 네. 성충까지
0: 그렇겠죠?
1: 크겠죠? 네. 이제 보통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큰 상태로 이제 심장 안에 기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유충이 여러 개가 이제 커서 이제 암컷 성충과 수컷 네. 성충이 만나게 되면 계속 새끼를 낳겠죠. 아.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심장사상충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심장사상충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산책을 하지 않는 우리 강아지는 실내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아파트까지 모기가 올라오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누구나 다 심장사상충에
0: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근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기가 들어와서 뭐 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물리기도
0: 사람
1: 하고
0: 사람 옷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산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 계절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것
0: 그렇군요.
1: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일단 증상이 어떤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1: 일단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 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가 강아지를 물게 되면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유충 상태에서 자충이 되고 성충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 같은 게 없습니다.
0: 거죠?
1: 증상이 없는데 이제 폐동맥 안에서 심장사상충들이 크고 그리고 나서 마릿수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0: 아하.
1: 그러면서 심장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기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폐동맥 압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심장이 그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기도에 압박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 증상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요. 또 심장 안에 여러 마리의 기생충이 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이 뛰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이가 숨이 차해요라고 좀 너무
0: 헥헥거리거나
1: 헐떡임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는 복수가 차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당연히 산책하면 더 많이 헥헥거리고 이제 헐떡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1: 사실
0: 근데 노령견은 더 그게 또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침, 감기, 목을 좀 힘들어한다. 기관지 쪽을 좀 힘들어하는 증상이 첫 번째고 운동했을 때 좀 헥헥된다.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간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심장사상충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노령성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이나 기관지 질환으로 인한 건지를 좀 감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까 기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침의 양상이 감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저희 수의사들이 청진을 했을 때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0: 우리는 구분을 못 하겠군요.
1: 사실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기침 양상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심장 때문인지 어떤 단순하게 기관지염 때문인지를 사실은 간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헐떡거리는 게 계속되고
1: 맞습니다.
0: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이게 며칠간 이게 계속된다.
1: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에 한번 와보셔서 사실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가 뭐 사실은 심장사상충이 진단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
0: 어떤 검사를 합니까?
1: 저희가 보통 키트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키트를 했을 때 저희 코로나 옛날에 감염됐을 때 키트 찍으면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처럼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이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피를 좀 뽑아요. 피를 좀 뽑아가지고 피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성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디텍을 하는 키트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충이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유충으로 감염이 돼서 자충이 됐어요. 자충이 되고도 아이가 성충이 됐는데 심장충이 몸 안에 있을지언정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는 내가 현 시점에서 심장사상충에 비록 감염이 되었지만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네. 게 그런 게 의학적인 용어로 위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감염이 되었지만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좀
0: 코로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 많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직 잠복기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며칠 있다 다시 해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사상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좀 심장사상충이 의심이 되는데 네.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검을 통해서 확진을 받기도 하고요.
0: 네.
1: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사상충들이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심장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크거든요. 이제 키트에서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초기인 경우나 아니면 수컷들만 좀 있는 경우에는 좀 간혹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마리수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큰 성충들이 많이 없는 단계다 보니까 심장사상충을 심장초음파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심장사상충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 때문에 폐동맥 압력이 높아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심장사상충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이것도 예방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나요?
1: 보통 저희가 이제 예방약은 요즘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0: 네네.
1: 어떤 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냥 심장사상충만 예방약만 정기적으로 해주셔도 충분한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0: 1년에 한 번인가요?
1: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이렇습니까?
1: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저희가 먹는 약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경우가 있고
0: 네네.
1: 아니면 목 뒤에 바르는 걸로 바르는 약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는 건데 1년에 한 번 맞으면 효과가 1년 동안 유지가 돼서
0: 네.
1: 그건 딱 심장사상충만 예방이 아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약 형태도 많이 나와 있고 바르는 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딱 심장사상충만 되는 것들이 있고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이 좀 같이 되는 것들도
0: 예.
1: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장단이 있어서 내가 좀 병원에 좀 자주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0: 네, 네.
1: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 통해서 예방을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심장사상충뿐만이 아니라 좀 풀밭도 많이 들어가고 좀
0: 네.
1: 외부기생충도 같이 좀 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바르는 거나 먹는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외부기생충이 예방이 되는 범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외부기생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진먼지 진드기가 일부 예방이 되는 제품들도 나오고
0: 네.
1: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장사상충 예방도 원하고 우리 아이가 산책도 자주 나가서 다른 외부기생충도 원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일부 알러지에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0: 네.
1: 있어서 알러지 예방도 좀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0: 네.
1: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시면 어떤 제품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충분히
0: 아니면 이렇게도 네. 하나요? 아이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1: 네네
0: 진짜 약 먹이는 게 너무 힘든 강아지는 주사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0: 네.
1: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부작용도 좀 심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사를 이렇게 루틴하게 쓰고 있지는 않고
0: 네.
1: 사실은 먹는 약이나 바른 약 위주로
0: 그렇군요.
1: 좀 처방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아이가 뭐 먹는 약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먹는 약이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0: 네.
1: 좀 부작용도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간혹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발라주는 약을 좀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바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바로 바르고 난 이후에 바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격견이 그 바른 부위를 핥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
0: 네.
1: 바르다 보니까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안고 가시는데
0: 네.
1: 뭐 보호자한테 그게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옷에 묻어서 흡수가 100% 다 안 되는 경우도
0: 네네.
1: 있고 해서 맞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뭐 워낙 이 폭염 뭐 이런 거 일반화가 됐고요.
1: 네네.
0: 겨울철에도 모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겨울엔 안전하겠지 안심할 게 아니고 그냥 연중 이렇게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1: 실제로 저희가 1년 내내 먹이시는 거를 가장 권장드리기는 하지만
0: 네.
1: 최근은 아니고 보호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네 달 안 먹이시고 나머지는 8달은 쭉 먹이시던 보호자였는데
0: 네.
1: 저도 사실은 모기가 없는 계절에는 안 하고 모기가 좀 있는 계절에는 대부분 하셔서
0: 네네.
1: 심장사상충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었는데 대구 운이 안 좋게도 11월 달에 모기에 물렸던
0: 아이쿠.
1: 거죠. 아마 그건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11월 달쯤에 사상충을 하지 않는 시점에 모기에 물려서 그것이 커버리는 거죠. 이미 커버리고 네 달 동안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다시 사상충을 시작을 하셨어요.
0: 네네.
1: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상충 성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모기에 물린다라고 하면 모기가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유충이 자충으로 크고 자충이 성충으로 되는 건데 사실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상충 약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충 단계에서 감염을 막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아이가 이미 감염이 11월 달에 돼서 4월 달에 다시 심장사상충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만약에 성충까지
0: 그렇죠.
1: 자라버렸다라고 하면
0: 네.
1: 그 이후에 8달을 열심히 발라주신다고 하더라도 성충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경우에는 이미 보호자분께서는 나는 한 달에 1년에 8번 정도 발라서 사상충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라버린 성충은 사상충약을 아무리 바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죠.
0: 네.
1: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충이 다 컸을 때는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0: 네네.
1: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사상충이 또 마찬가지로 유충상태의 자충, 성충을 거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상충약을 계속 바름으로써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는
0: 그렇죠.
1: 있겠죠.
0: 그 효과는
1: 그
0: 기대할
1: 효과는
0: 수 있지만.
1: 있지만 이미 감염이 된 성충을
0: 네.
1: 죽일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성충 치료를 따로 받아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 그 예를 든 강아지는 그래서 성충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1: 아, 네, 괜찮습니다.
0: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성충 이미 자라서 다 감염이 된 걸 확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 완치까지는?
1: 사실은 심장 사상충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있기는 하지만 성충이 웬 마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1기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충의 개수나 성충 마리수나 성충이 폐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정말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지 염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수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중간에 전혀 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고 감염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계속 심장사상충의 마리수가 폐동맥 안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4기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상충 치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상충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서 심장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잖아요. 약을 세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상충이 바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생충이 안 그래도 혈관 안에 있다가 사상충이 죽으면 바로 힘을 못 쓰겠죠.
0: 네.
1: 그러면서 혈관을 바로 막아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혈전
0: 네,
1: 이런
0: 네.
1: 문제들로 인해서 당연히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장사상충 기수에 따라서 약 약을 몇 번을 써야 될지 주사를 네. 주사제를 맞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뭐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몇 기인지를 심장 초음파를 네. 통해서 심장 사상충이 폐동맥에만 있는지 폐동맥에 영향이 폐동맥으로 인한 영향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충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유충들이 몸 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혈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유충 찌꺼기들이 뭉쳐서 혈전이 되고 그런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를 막으면 뭐 뇌경색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뭐 정말 3개월에서 1년 동안 네. 꾸준하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0: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1: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동맥에서 사상충을 직접 꺼내기도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심장 왜 그러냐면 너무 폐동맥 안에 마리수가 너무 많게 되면 네, 네. 이로 인해서 뭐 혈전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영증
0: 수치도 약으로는
1: 또
0: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네. 물리적으로 최대한 심장 사상충을 네. 제거한 이후에 네.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직접 열어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까지 이렇게 타고 가요.
0: 그래서 개복하지 않는
1: 개복하지
0: 거잖아요.
1: 않고 저희가 네. 목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깊이 심장까지 따라갑니다. 심장까지 따라가서 폐동맥 안에 있는 폐동맥까지 가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낚시한다고 하죠.
0: 네네네.
1: 직접 꺼내서 네.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몇 기에 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과적으로 약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마찬가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게 중증도가 어느 정도냐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반려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1: 네네.
0: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이 리듬을 찾아야 될까요? 약 먹이는 리듬을?
1: 그냥 생각나신 한 달이 네. 좀 지났다라고 네. 하면 내가 일주일 늦었네라고 하면 네. 일주일 후라도 바로 해주시면
0: 네.
1: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완전히 지난달 한 달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바로 또 먹이면 괜찮은가요?
1: 바로 먹이시는 게 훨씬 네. 추천이 되죠. 어쨌든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유충 단계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심장 사상충을 발라줌으로써 유충이 바로 죽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성충까지 되는 과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아는 순간 바로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약을 먹이거나 발라주거나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방약 날짜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치료하는 중에 산책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고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 맞습니다.
0: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운동도 시키면 안 되고 산책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치료 과정에서는 네. 몸 안에 있는 사상충들을 서서히 서서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심장 사상충들이 어떻게 보면 폐혈관을 막거나 다른 일반적인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0: 네.
1: 폐혈관에 훨씬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 기간 중에는 산책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0: 아예 실내 배변은 절대 안 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나가서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와야 될까요?
1: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네. 이게 내가 몸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상황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조심해야 된다.
1: 그래서 그냥 서서히 우리 네. 아이가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예. 좀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가벼운 산책 정도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흥분한다던가 그렇게 심박수가 좀 네네. 빨라지는 환경 아니면 굉장히 더운 날씨 이럴 때는 네. 아무래도 산책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1: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데 네.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심장 사상충의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폐동맥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폐수종의 위험성이 좀 네. 커지는 네. 거기도 하고요. 한번 넓어진 폐동맥 압력, 높아진 폐동맥 압력을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손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에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진 심장사상충 치료가 늦어진 아이들은 평생 또 심장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치료를 적기에 빠르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그런데 네. 원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경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워낙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 이 음식 먹이면 좋아진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잖아요.
1: 사실은 뭐 어떤 음식과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0: 그 이 심장사상충은
1: 정말 네.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물릴 수 있는 계절에 사실 예방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를 사실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는 심장사상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0: 없죠. 검사 외에는 없으니까.
1: 그래서 좀 정확하게 네.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좀 헐떡거림이 좀 심한다든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발라주시는 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예방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게 무슨 소형견, 대형견 이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모기에 감염되는 거니까.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냥 뭐 털이 예를 들면 그 비숑프리제 같은 경우는 털이 굽실굽실 해서 모기에 잘 안 물릴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겠네요.
1: 아, 그렇죠. 뭐 털이 없는 부위도 물릴 네,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방을 해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심장사상충 얘기 쭉 해봤는데 끝으로 보호자분들께 이건 정말 중요하다. 놓치지 마시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1: 사실은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뭐 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있으면 누구 어떤 강아지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만 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심장사상충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매달 1일, 5일 이렇게 정해주셔서 심장사상충 예방만 네. 해주시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예방약만 발라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0: 예방이 가장 좋은 약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보호자들이 가장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날짜를 놓쳤다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놓친 그 순간에 뭐 일주일이 늦었건 한 달이 늦었건 간에 그 순간에 또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결국 보호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진행의 저는 이재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3.5MHz 전주공동체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번갈아가며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번 6월부터는 저 행인이 진행하는 책 읽는 마을이 1시간 동안 2주에 걸쳐 진행되고요. 꽃샘 라디오가 꾸미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과 김강수 기자가 전하는 음악이 있는 마을이 2주에 걸쳐 1, 2부로 진행됩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이 1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이신 김근혜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김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목소리가 참 겸손하십니다.
1: 네.
0: 우리 김근혜 작가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은 전남 순천, 지금은 전주. 201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동화로 당선한 동화 작가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펴낸 책을 보니까 2020년 장편동화 제롬랜드의 비밀, 2021년 나는 나야, 봉주루 요리교실 실종사건, 그리고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 2022년 다짜고짜 맹탐정, 2024년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2025년 들깨들의 숲을 펴냈고요. 공조로 너의 여름이 되어줄게, 사춘기 우리들은 변신 중, 그리고 오디오북 나라라 자전거 이렇게 있습니다. 펴낸 책만 봐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 작가님은 전업작가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1: 네, 현재 뚜렷한 직업은 작가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전업작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뚜렷한 직업은 작가다. 예, 우리 김근혜 작가님은 등단한 지가 14년 되셨어요. 꽤 네네. 많이 되셨네요. 처음에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전북일보 신춘문예가 2012년도에 네. 등단을 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뚜렷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독서논술 학원을 꽤 오래 운영을 했었거든요.
0: 네.
1: 아이들 책을 한 달에만 한 30권 정도 읽다 보니까
0: 네.
1: 사실 그전에는 성인책만 읽다가